0: 이번 정거장은 이행시. 이행시 역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웃으시면 굉장히 부끄러우신단 말이에요.
1: 아니요, 너무 깜찍했어요.
0: 자, 이행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너무 직관적인 이름이긴 하죠. 목사님, 네. 오늘 미션, 네, 어떤 네. 겁니까?
1: 네, 오늘은 이행시 대회가 열립니다.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이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행시 뭐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뭐 단어를 하나 드리면, 네, 그거를 이제 운으로 해가지고, 네, 뭐 두 줄짜리 시를 네. 보내주시면 네.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단어는 어떤 걸까요?
1: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0: 오!
1: 울산.
0: 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행시 지으실 단어는요, 울산, 울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이행시 지어주시는 분 중에 저희가 장원급제를 뽑을 와.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자, 뽑을 건데 선물이 없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선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누구나 좋아할 만한
1: 그렇죠.
0: 선물이다.
1: 아, 네. 네.
0: 뭐냐면, 라면 한 박스를 와. 드리겠습니다. 자, 라면 한 박스. 네,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 장원급제 하시는 분들, 네, 타가실 수 있습니다.
1: 야.
0: 요즘에 수련회 기간이에요.
1: 그렇죠.
0: 네. 뭐, 당장이 아니더라도 7, 8월에 가면 네. 수련회 가시는 그런 교회들이 네. 굉장히 많단 말이죠.
1: 그렇죠.
0: 네, 그때 쓰셔도 되고.
1: 아, 그래도 되죠.
0: 뭐. 아니면 뭐 집에서 뭐. 네, 자녀들과 네. 함께 즐기셔도 되고.
1: 뭐 이건 알려드리지 않아도 네. 알아서 잘 쓰실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라면 한 박스 오늘 장원급제 하신 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행시 울산으로 지어주시면 네.

0: 되겠는데 자 저희부터 안 할 수가 없죠.
1: 한번 해볼까요?
0: 네, 네. 목사님 제가 운 띄워드릴 테니까 울산 이행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네.
0: 자, 울.
1: 울고만 있지 말고.
0: 오, 산.
1: 산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0: 오, 굉장히 T적이. MBTI T에 가까운.
1: 네, 전 T는 아니지만.
0: 네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한번 운 띄워주세요.
1: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울.
0: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1: 산.
0: 산타는 없어요. 산타는 없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와. 웃읍시다. 이렇게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굉장히 민망하네요.
1: 아니요. 하은 PD님 다운. 네. 이행시였습니다.
0: 그런가요?
1: 네,
0: 그럼요. 아,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각자의 울 그리고 산으로 이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면 되죠, 목사님?
1: 네, 샵3927 우물정 3927.
0: 맞습니다.
1: 어플도
0: 가능합니다.
1: 되죠?
0: 네. 맞습니다. 자, 샵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울산 이행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채팅창으로 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면 안 돼. 나름 좀 뿌듯한데?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이 시간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고 이어갈게요. 홀리원의 찬양.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함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우리 찬양이 끝나자마자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행시가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또
1: 네, 많이
0: 보내주셨는데
1: 보내주셨어요.
0: 네. 근데 아 그러니까 일단 그 저희 자꾸 지인들이 저한테 제 핸드폰으로 보내고 있어서 제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시라고요. 샵3971번으로 보내주세요.
1: 피디님 친구분들 그러시면 안
0: 네.
1: 됩니다.
0: 아니 왜 자꾸
1: 방송으로
0: 저한테
1: 보내세요.
0: 얘들아 문자로 보내 샵3971번으로 보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가장 먼저 참여해주신 우리 0534번님 이렇게 보내셨는데 목사님 제가 운을
1: 네.
0: 띄울게요. 울
1: 울고불고 주님을 찾았어요.
0: 산.
1: 산 주님이 제 옆에 있네요. 아멘. 이야,
0: 아멘. 야.
1: 체험적인 이행시다. 네,
0: 그러니까요.
1: 와.
0: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주님 찾을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1: 네, 아멘.
0: 아멘. 우리 7320번님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울.
1: 울고 싶을 때, 기쁠 때,
0: 산.
1: 산만할 때,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아요. 와,
0: 야, 산만할
1: 산만할
0: 때,
1: 때.
0: 오,
1: 이야.
0: 참신합니다.
1: 네, 참신합니다, 진짜.
0: 좋습니다. 네, 점수 높게 드리겠고요. 자, 우리 앞서 전화 연결되셨던 4540번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울,
1: 울, 하은 PD님.
0: 산.
1: 산처럼 큰 기도 제목들도 주님께 맡기세요.
0: 오, 아멘.
1: 아멘.
0: 근데 라면은 안 좋아하시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운
1: 네, 한번
0: 띄워주시면,
1: 띄워볼까요?
0: 네.
1: 네. 8203번님, 울.
0: 울산 극동방송은
1: 산.
0: 산소 같은 방송이에요.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1: 와.
0: 이야, 감동입니다.
1: 야.
0: 진짜 핵감동.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기발하십니다. 네.
0: 아니, 그리고 이분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7815번님. 울기댕대처럼 굳건히 믿음을 인도하는 극동방송이라고 하셨는데, 산 어디 갔습니까? 네. 아,
1: 아직
0: 너무.
1: 고민 중이신가?
0: 아,
1: 네.
0: 그러니까요. 울기댕대 너무 참신하셨는데, 아, 산에 뒤에가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생각나면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분 때문이죠?
1: 예,
0: 네.
1: 맞습니다.
0: 우리 새싹 달고 오신 분 중에 우리 6206번님
1: 네, 제가 오늘
0: 굉장히.
1: 띄워볼까요?
0: 네.
1: 네. 울.
0: 울산에 가서 낚시해 온.
1: 산.
0: 아,
1: 다시
0: 죄송해요.
1: 울.
0: 다시. 울산에 가서 낚시해서
1: 산.
0: 산오징어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야,
1: 아, 네,
0: 재밌다.
1: 완전 빵 터졌습니다.
0: 아,
1: 네.
0: 너무 재밌다. 우리 6206번님 덕분에 지금 목사님이 웃음이 빵 터지셔가지고 계속 웃고 계셨어요. 자, 계속해서 한번
1: 네.
0: 가보도록
1: 제가 오늘
0: 하겠습니다.
1: 띄울게요.
0: 네.
1: 네, 1341번님.
0: 네.
1: 울.
0: 울 아버지!
1: 산.
0: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이야,
1: 야.
0: 너무 멋지시다.
1: 네, 큰 믿음입니다.
0: 믿음의 고백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1: 네.
0: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1964번님,
1: 네.
0: 샬롬, 울.
1: 울고 또 울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0: 산.
1: 산처럼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아멘. 은혜가
0: 아멘.
1: 넘칩니다. 네,
0: 아,
1: 힘이 납니다.
0: 그렇죠. 맞아요. 산 같은 문제들
1: 네.
0: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1: 네.
0: 자, 우리 8543번님 오늘 새싹 달고 와주셨는데, 목사님 운
1: 네.
0: 띄워주시죠. 울림 있는 복음을 우리 삶 속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1: 산.
0: 산마다 들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울산 극동방송
1: 최고입니다.
0: 최고입니다. 아멘.
1: 와,
0: 할렐루야.
1: 8543번님 최고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최고 최고. 우리 1924번님 것까지
1: 네,
0: 한번
1: 제가 오늘
0: 내보도록
1: 띄웁니다.
0: 하겠습니다.
1: 울.
0: 울산을 품고
1: 산.
0: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복음 전하는 극동방송. 오!
1: 아멘. 할렐루야.
0: 할렐루야. 이야. 이렇게나 극동방송을 향한 애정이 가득하실 줄이야.
1: 네.
0: 감동입니다.
1: 야, 저는 사실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오늘
0: 예.
1: 또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이런 방송에, 우리 이런 코너, 지난주
0: 네.
1: 코너, 여기 오는 문자들만 모아서
0: 네.
1: 책을 한권 만들어도 아주 은혜가 되겠다.
0: 맞아요, 목사님.
1: 네, 이게 한 진짜로.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나오는 다양한 맞아요. 생각들, 은혜들, 또 기발한 아이디어들. 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저희가 장원급제 한 분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한 분을 뽑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1924번님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0: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와.
0: 네. 아니 뭐 네. 네. 그렇죠. 네. 뭐 제작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죠. 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극동방송 참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야. 참 감사드리면서
1: 우리, 와, 한프님 네. 스케일이 보통 스케일이 아니에요. 네.
0: 네, 방금 또 들어온 우리 또 분들이 계신데 우리 7912번 님도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제가 운 띄워 드릴게요. 네. 울.
1: 울주 영남 알프스 장생포 앞바다와 태화강 국가정원이 아우러진 곳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0: 산
1: 산삼처럼 먹으면 영혼육이 회복되는 107-3번 버스 오늘도 아. 탑승합니다.
0: 아 쟁쟁하다.
1: 와
0: 아, 쟁쟁하다.
1: 큰일 났다.
0: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3801번님까지 진짜 마지막으로 네. 소개해드립니다.
1: 제가 띄울게요. 울
0: 울고 싶고 기도하고 싶을 땐
1: 산
0: 산마디에 올라가 소리 질러.
1: 와.
0: 아유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기도해 드릴게요. 네. 네, 소리 지르지 마시고
1: 하나님께 소리 지르세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장원 급제하실 분을 뽑아야 하는데 네. 우리 목사님께서 또 뽑아주셔야
1: 너무
0: 하거든요.
1: 힘든데, 큰일 났네.
0: 네, 지금 굉장한 고뇌에 빠져 계시다는 사실을 네, 꼭 이해를 해주시면서 자 목사님 얼마 네. 많이는 못 드리지만 네. 제가 10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0초 카운트 동안 와.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고 네. 징소리가 울리고 난 후에 네. 장원급제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 9, 8, 7, 6, 5, 4, 3, 2, 1, 0, 땡! 장원급제!
1: 7, 9, 1, 2번님! 축하드립니다. 장원급제 하셨습니다.
0: 방금 와. 들어오신 분.
1: 네.
0: 네. 울주 영남 알프스 장생포 앞바다와 태화강 국가정원이 어우러진 곳.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산삼처럼 먹으면 영혼육이 회복되는 107-3번 버스. 오늘도 탑승합니다. 라고 아멘. 보내주신 이분 말씀이시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너무너무 아. 축하드립니다.
1: 네. 다른 분들도 모두 장원 급제감이에요.
0: 맞아요. 네. 네. 하지만 또 이렇게 울산에 대한 네, 모든 것들을 아우르시고 극동방송, 특별히 네. 107-3번 네. 버스 언급이 네. 좀 크지 않나?
1: 사심이 좀 통했습니다.
0: 아,
1: 제가
0: 그렇습니다.
1: 기사잖아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정말 또 많은 분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네, 이행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07-3번 버스 네,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 정말 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목사님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 너무 유쾌했습니다.
0: 어, 네. 네.
1: 이 버스 오래오래 운행하고 싶습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기획하면서는 이렇게 네, 그런지 몰랐는데 네. 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또 그것도 우리 옥동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이 아이고. 기사님으로 계시기 아이고. 때문이 아닐까.
1: 아니, 승객분들이 너무 훌륭하시고 오라이 하시는 우리 네. 가은 안대양님도 너무 훌륭하십니다.
0: 아닙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그리고 은혜 넘치는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천국 직행 107-3번 버스는 모든 사람이 다 타는 그날까지 매주 금요일에 계속해서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옥동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1: 오라!

아멘. 은혜의 힘이다.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가 또 맞춰가는 그런 상황, 그런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한 주를 보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슬픈 순간이든 기쁜 순간이든 그리고 많은 분들 보내주셨던 것처럼 산과 같이 그런 산적한 문제들에 헤매이고 있는 그런 시간이든 늘 선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어떤 순간에도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괜찮은 아침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오늘 이 시간은 영적 아비가 되는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끊임없는 만남이라는 것으로 우리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인생은 만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인생은 만남이다. 부모를 만나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자라면서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부모가 채씨, 저도 여러분 채씨, 제가 채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니까 채씨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선택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고 난 이후부터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나이가 들으면서부터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만남이 이어지기 위해서도 선택을 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정말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해서 여러분 선택도 귀하지만 선택을 통한 만남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 살아가느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사느냐, 그래서 부모의 만남,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에 내가 선택을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제는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진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전 세계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니까 삼중고 보지도 못하지요, 듣지도 못하지요,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느냐? 그는 엔셀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삼중고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때에 신문 광고를 내었습니다. 우리 자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혹시나 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정교사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데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 자녀를 한번 키워보고 싶은 분이 계신다고 하면 저에게 연락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부모가 신문 광고를 냅니다. 근데 어느 한 선생님이 선택을 하게 되어졌는데 엔셀레반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이 헬렌 케어의 교사가 나중에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글자를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보지도 못하지요, 듣지도 못하지요, 말을 할 수도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지혜를 짜뭅니다. 글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글자를 가르칠까? 몸으로 글자를 체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세면장에 가가지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물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줍니다. 아, 물은 이런구나.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불이 따뜻한 곳에 가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따뜻한 불을 이제는 쬐게 만듭니다. 열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손이 떳떳해질 때에 그것을 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사랑이란 단어를 가르칩니다. 사랑이란 말을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셀리반 선생님은 끌어안아요.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아, 이 헬렌 켈러가 사랑은 이렇게 끌어안아서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구나. 이렇게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몸으로 체득을 해서 글자를 익히게 되어지고 글자를 익히게 되어지면서 그는 좋은 성조로 그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일반 사람도 박사학위를 받기가 어려운 그 학교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도 못하는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아서 세계적인 큰 일꾼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엔셀리벤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남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귀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만남이 귀하다. 오늘 주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만남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지난날을 돌아보지 말고 지금 나의 만남이 귀한 만남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백성은 슬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따라서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 나의 만남이 귀한 만남이고, 나의 아내의 만남이 귀한 아내의 만남이고, 내 남편의 만남이 귀한 남편이고, 내가 첫 번 연애할 때그 남자를 잡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다섯 번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섯 번 인생에 고비가 많으냐고, 그런 생각도 버려야 돼요. 앞뒤 인생 다 버려라. 지금 만남이 복의 만남이다. 그래서 오늘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동안에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엘셀리바는 사람도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정신병 환자였습니다. 정신병원에다가 이제는 부모가 너무 집에서 양육을 하니까 폭군이라 가지고 막 물건도 집어던지고 어머니를 할퀴고, 그래서 더 이상 가정에서 둘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다가 보내냅니다. 그 여러분이 정신병원에 보내어서 거기에서 이제는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데, 너무 강하니까, 너무 막 욕을 하고 물건도 집어던지고 이렇게 폭증을 강하게 하니까 누구 한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위로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무명의 간호사 선생님이 이 엔셀리바는 학생에게 자꾸 다가갑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귀한 일꾼이야. 너는 존귀한 일꾼이야. 너의 삶도 새로워질 수가 있어. 어떻게 하다가 정신병원에 왔다 할지 몰라도, 온 것은 내 마음대로 못 오지만 오늘 여기에서 네가 선택할 수가 있어. 나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선택하면, 결단하면 너는 행복한 자녀로 자랄 수가 있어. 너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과거에서 무엇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이런 일들이 병원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너의 결단을 가지고 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간다. 나는 좋은 인권으로 살 것이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당신이 지금 결단하면 당신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노 간호사 선생님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계속 그를 가르치고 보듬어주고 사랑하면서 그 병원을 생활을 하게 합니다. 아니 선생님, 나는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본 경험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 부모도 나를 정신병원에 가둬 놓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짜 하나님, 사기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요? 노!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6개월 만에 이 간호사에게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하실 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아닙니다.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말문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6개월 만에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노간호사 선생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지 간에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속에서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끊임없는 말의 언어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복잡해지고 여러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반응을 보이는 것이 문제이지만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더 사랑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근데 어느 날그 선생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게 가르쳐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주었을 때에, 첫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낙심과 절망, 좌절, 우울함,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세웁니다. 그래서 엔셀리반 선생님은 이 정신병원에서

완전히 치료를 받습니다. 완전히 치료를 받아가지고 퇴원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에 어느 날 신문을 들어왔는데 이 신문 광고를 보니까 헬렌 켈러라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너무 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장애 자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교사를 구하니까 그래서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서 이 헬렌 켈러 가정에 가서 양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신 것처럼 이 자녀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서 이 자녀를 회복되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앤 셀리반 선생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말씀으로 잘 양육했을 때에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사람이 이제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는 나의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선택이 복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는 가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사례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학생의 만남도 귀하고 가족의 만남도 귀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문제까지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만남이 있는데 가장 그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의 만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르면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부르고 찾고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고향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6.25가 일어나서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젊은 학생들밖에 없었어요. 초등학생들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지도해 주는 선생님, 어르신 없는데 그때 청년 선생님이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어른 하나도 없는데 이 청년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찬양을 가르쳐주어서 계도가 있어요. 계도. 요즘은 찬송과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계도로가 있었어요. 넘겨요 이렇게. 그거 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하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거기에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살아계심을 만나면서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고 역전이 되어지는 은혜를 저는 정말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길이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땅을 슬피 울며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렇게 노래 가수도 노래를 불렀어요.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땅을 누구든지 한번 왔으면 한번 떠나가는데 이 떠나가는 인생살이에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가장 위대한 만남, 가장 복의 만남,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는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닦아주시고 고난과 고통을 닦아주셔서 하나님의 존귀를 꾸며 만들어서 여러분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여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

하나님의 그림이 내게 열릴 것이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가수가 있잖아요. 태진아 아시지요? 동반자 짜장짱. 원래 이제 당신은 그 노래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히트를 치다니. 근데 원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불러서 거기에 당신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동반자 이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그걸 세상에 내놓으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듣지만 안 믿는 사람 안 들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자기 아들이 아버지 거기다 당신을 여세요. 그러니까 당신이란 노래를 동반자를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돼가지고 거기에 나중에는 자기가 주님은 나의 동반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래는 주님인데 나중에 당신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세상에 돈이 있어도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이 사탄의 종이 되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반역한 것에 대하여서 죄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범죄가 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 삶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주 안으로 소멸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주바여는 인생살이에서 인간이 스스로에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찾아보십시오. 죽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하게 인생의 삶을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부산에서 아들이 워사로 있는 분인데 여러분 이 콩나물 장사해가지고 이 아들을 워사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대학을 졸업을 시켜서 의사가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좋은 매니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버사도가 되고 메뉴도 보고 시간이 지다 보니까 콩나물 장사도 이제는 안 하니까 나이가 점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7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 어느 날 몸이 앉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큰 위암이 온 겁니다. 위암이 와서 이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어머니 이제는 마음에 좀 평안도 가지시고 이제는 삶의 안식도 가지세요. 그렇게 이제 며느리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신 줄 아세요? 나는 못 죽는다 나는 못 죽어 왜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할머니가 이 땅을 떠났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에 문제가 오면 죽음의 문제가 오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길은 영원한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저와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땅에 찾아올 때 천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천국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중앙로에 위치한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 274국에 5571번 052 274 5571번 한세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김석균 목사님의 찬양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흥겹고 함께 부르면 절로 힘이 나는 찬양이죠. 그런데 이 곡을 가만히 듣다 보면요, 단순히 신나기만 한 곡이 아니라 복음이 그대로 담긴 전도 메시지 같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이 세상 어디에 편히 쉴 곳이 있던가요? 이런 가사를 듣다 보면 마치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아요. 힘드시죠? 예수님께로 오세요. 오셔서 평안을 얻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요,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부릅니다. 왜일까요?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도

많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일, 그게 다가 아니라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그건 역시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삶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찬양을 함께하며 우리 삶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 믿으세요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도 예수님을 더잘 믿고 싶다라는 소망으로 이 찬양을 힘차게 또 불러봤어요. 부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좋죠? 네.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꼭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라고 그런 마음과 소망 담아서 찬양 같이 불렀습니다. 가사를 듣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참 단순하면서도 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데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일에만 교회 가는 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 이어지는 삶인 것 같아요. 화가 나는 순간에도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걱정이 밀려올 때에도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 용서하기 어려울 때도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옳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조금 줄여서 읽어드렸는데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노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곡의 찬송 같이 했습니다. 어둔 죄악길에서 였고요. 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두 곡의 찬양 힘차게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날마다 예수님 믿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말씀 나누고 또 찬양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5830번님, 하영 PD님, 힘찬 식구들 오랜만이에요. 샬롬.

0: 하영 PD님 출석 체크해요 라고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0724번님 아멘 주시면서 친정 부모님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 나오면요. 우리 가족들이 생각이 나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또 지인들 예, 예수님 꼭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7435번님이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듣고 나누는 이 시간 평안 주시니 감사하고요. 하루가 감사라고 말씀과 찬양 누리니 피디님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1842번님이요. 오늘도 힘찬 라디오 들으면서 힘을 내고 있다고 요즘 마음이 참 복잡했는데 방송을 통해 위로를 많이 얻습니다. 제 걱정보단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요. 라고 주셨어요. 네, 그걸 선택하는 거. 내가 걱정하고 내가 애쓰는 거.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큰 뜻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이겠죠? 6537번님, 30년 넘게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저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또 매일의 선택으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결단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 번 믿었다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의 자녀된 그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1905번님, 광야의 고난 속에 답을 못 찾아서 낙심되어 울고 다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감사 또 감사드려요. 아버지,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낙심되어 울고 있는 정말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실 그때 하나님이 또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힘내시고요. 우리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0161번님이 가끔은 세상과 반대로 가는 저를 이상하다고 손가락질 하거나 또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정답이더라고요. 라고 예수의 길 신청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예수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1: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의 길 찬양 같이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0369번님이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났어요. 순간 고민했지만 인사를 하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셨는데요. 아, 정말 맞습니다. 네, 그 순간의 선택. 예수님 덕분에 또더 사랑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이겠죠? 멋집니다. 네, 오늘 하루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붙잡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믿는 삶으로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대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명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혜리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우 프로젝트 울산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이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이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이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이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이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시지 않았을까? 매번 같은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셨다고 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문득 어느 날에 아주 어릴 적 부모님이 자신을 가르쳤던 어느 순간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잘못을 저질러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본인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괜찮아. 다시 해볼 수 있어. 일어나. 힘내보자. 라고요. 혼내는 말보다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 한마디가 자신을 일으켰던 그 순간이 다시 기억났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동일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물론 우리를 호되게 혼내실 때가 있지만 그렇게 혼나게 되는 순간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죄보다는 사랑으로, 책망보다는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서 일어나셔서 그 품에 나아가 다시금 기도로 시작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김하은입니다. 오늘은 번영로교회 권규훈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오늘 제가 오전 방송도 그렇고요. 자녀와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근데 부모님의 또 입장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가끔 아이를 호되게 혼내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줄 때 아이가 변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1: 뭐 야단칠 때도 있지만
0: 네.
1: 사랑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하면 격려하면 또 훨씬 좋죠. 예.
0: 네. 어쩌면 하나님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를 봐주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1: 네,
0: 목사님.
1: 맞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0: 네.
1: 독생 성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나님의 품에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먼저 저희 청취자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소망의 기도, 하늘의 응답이 있는 시간,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이나 또 방송을 들으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모든 우리 방송 가족들, 소망의 기도 가족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너는
0: 아멘.
1: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사오니, 이
0: 주여.
1: 시간 기도할 때 크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0: 아멘.
1: 은밀한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간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도하고 기대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방송 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응답받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른 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번영로교회 권규훈 목사님께서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 제목 문자나 혹은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더불어 여러분께서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은요,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게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보내실 때, 실명이나 혹은 핸드폰 뒷자리라도 이 거론되시는 게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서는요, 익명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기도 제목 적으실 때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듣고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듣습니다.

0: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져서 정말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첫 번째 기도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9312번님.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된 저희 아들이 사춘기로 인해 방황하고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 기도뿐이라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라고 기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사춘기가 참 어려운 또 그런 기간이죠,
1: 네,
0: 목사님.
1: 특별히 중학교 2학년 최고 키우기 힘든 시절이라 그럽니다.
0: 맞아요.
1: 예, 이제 아들이 사춘기인데 기도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면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예,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면 또 방황하는 만큼 또 때가 되면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큰 일꾼이 기둥 같은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9312 성도님, 사랑하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사춘기로 인하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으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0: 주여.
1: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리하여 중학교 2학년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예배 참석 잘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기둥같이 쓰임 받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0: 아멘.
1: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낙심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 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 충만한 아들 되고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충만한 아들 되어 장차 자라서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군대도 갔다 오고
0: 아멘.
1: 훌륭한 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쓰임
0: 아멘.
1: 받는 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쓰임 받는 귀한 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큰 인물로 사랑받는 일꾼으로 세워 주실 줄 믿사옵고
0: 주여.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사춘기라는 기간이 참 대학이 어렵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아, 다 지나갔다,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실 날이 곧 오실 겁니다. 우리 9312번님 위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9057번

0: 부모님의 기도사연 함께합니다. 손자가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밤에는 누나가 또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잘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누나는 노로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엄마가 두 아이를 지금 간호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손자분도 그렇고 누나라고 하니까 또그 위에
1: 그렇지, 손자, 손녀.
0: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뭔가 그러면 먹은 것이 조금, 네,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었나 봅니다, 목사님.
1: 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할머니가 반드시 손자, 손녀들 하나님 건강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9057 성도님, 손자를 위하여 또그 위에 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0: 주여.
1: 아버지 손자 장염, 또한 손녀 노루바이러스, 주여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 했습니다.
0: 주여.
1: 주여 사랑하는 손자 손녀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
0: 아멘.
1: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 얻고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랑하는 후손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모든 식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두 손자, 손녀 건강 다하여 주셔서
0: 아멘.
1: 지혜롭게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0: 아멘.
1: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귀한 손자 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면
0: 아멘.
1: 갈수록 더큰 은혜와 복이 많은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0: 주여.
1: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천대까지 은혜와 복 주신다 하여 싸우니 9057 성도님 가정 이와 같은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을 경외할 때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여 싸우니
0: 아멘.
1: 건강 얻어 마음껏 걷고 뛰고 교회 잘 다니고 학교 잘 다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손자 손녀 되게 도와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마음이 얼마나도 좋지 않으시고 급하셨으면 이 생방송 소망의 기도보다 한 3시간 일찍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니까 우리 손자 손녀분들 건강 잘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7087번님께서 보내주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사는 게 너무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감정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의지의 영역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하지만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고 매일 눈 뜨면 오전 10시가 넘어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또 힘이 듭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얼마나 지치셨으면 지금 또 이렇게 보내주셨을까. 참 안쓰럽습니다, 목사님.
1: 네, 우리 7087 성도님, 예,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절망의 그림자, 절망의 안개가 가득 채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가 걷혀나가는 것처럼 절망의
0: 아멘.
1: 안개와 구름이 걷혀집니다. 예.
0: 네.
1: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0: 아멘.
1: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0: 아멘,
1: 이사야
0: 맞습니다.
1: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0: 아멘.
1: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0: 네.
1: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 그랬습니다. 오직
0: 아멘.
1: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 7087 성도님의 능력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 운동력,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0: 아멘.
1: 바라보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0: 7087 성도님, 사는 게 너무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7087 성도님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바다에서 빠진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1: 주여.
0: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약은 복용하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1: 아멘.
0: 새 힘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주여. 아멘.
0: 악인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였습니다.
1: 주여.
0: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 충만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7087 성도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 함께해 주신 뜨거운 기도처럼 우리 7087번님 계신 자리에서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정말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그냥 천국을 향해 가는 여행 같은 그런 삶들이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 되시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427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딸이 부산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받았습니다. 퇴원을 하고 지금은 가까운 병원에 입원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은 팔을 올리는 것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참 힘들다고 도수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잘 받아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0: 네.
1: 네. 아직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겠지만 언젠가는 훨씬 더 건강해지시겠죠, 목사님?
0: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4276 성도님, 사랑하는 딸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주여.
0: 딸이 부산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받았습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퇴원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팔을 올리는 것,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힘든다고 하오니
1: 주여.
0: 속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완쾌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딸 아버지 속히 완쾌될 지어다.
1: 아멘.
0: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 고통은 물러갈 지어다.
1: 아멘.
0: 건강이 회복될 지어다. 그리하여 손가락 움직이는 것이나 팔을 들고 움직이는 것이나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야 신앙생활도 잘하고 생업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크게 올려드리면서 살 수 있는 복된 따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영육간에 강건한 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건강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지금은 치료의 과정이라서 조금 더딘 것처럼 느껴지시고 하겠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에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회복되실 겁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은 번영로교회 권규훈 목사님께서 기도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기

0: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우리 9215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이 건강하고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업체에는 유익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7월에는 충분한 일거리까지 공급해 주셔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 잘 채워지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 네.
0: 네.
1: 기도대로 될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921호 성도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주여.
1: 남편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하시는 일이 능숙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0: 아멘.
1: 하는 일 능숙하게 잘하고 또한 근면하고 성실하게 잘해서 일거리가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7월달 8월달 남은 시간 동안 일거리가 풍성하게 채워져서 아버지 물질의 복도 넘치게 도와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아버지 건강의 부자,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유한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921호 성도님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늘 기도하는 가정,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물질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전도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남편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915번님의 가정 되시기를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0973번님께서 아버지를 위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친정아버지가 지난번에 췌장암 3기라고 했는데 어제 담당 의사가 2기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오후에 입원하셔서 오늘 첫 항암 치료에 들어가려는데 건강하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꼭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 네.
0: 네. 아버지를, 네.
1: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양입니다.
0: 그러신 것 같아요.
1: 이번 기회에 병 치료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서 꼭 예수님 믿어 구원도 받고 육체의 건강도 회복되는
0: 아멘.
1: 그런 친정 아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0973 성도님 친정 아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0: 주여.
1: 췌장암 2기에서 조금 더 진행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기도하면서 치료받겠사오니 특별히 친정아빠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는 기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치료받을 때 속히 왕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고 건강 얻고 영육간에 복을 받는 귀한 친정아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0973 성도님 이렇게 간절히 친정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친정아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어 속히 완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적을 많은 자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0973번님, 친정아버지 위해서 얼마나 기도의 단을 쌓고 계시는지 저희도 압니다. 더잘 알고 계실 하나님께서

0: 분명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1684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언니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8개월 전부터 신경이 민감해지고 통증이 심해져서 일상이 무너져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통증이 사라져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왜 갑자기 이러냐면 제 동생도 비슷하거든요. 신경이 민감하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1: 아...
0: 제 동생도 생각나고 아, 참 힘드셨겠다 싶어서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감정이 그랬는데 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네. 어서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통증이 어디 오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 언니 예,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생의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1684 성도님 언니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8개월 전부터 신경이 민감해지며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져서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주님, 사랑하는 언니에게 아버지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제 통증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0: 아멘.
1: 통증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고
0: 아멘.
1: 통증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주여.
1: 우리 주님의 능력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0: 주여.
1: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안전병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낫게 되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게 되고
0: 네.
1: 가지각색병을 고쳐주셨습니다.
0: 아멘.
1: 주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1684 성도님의 언니 아버지 통증 깨끗하게 치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0: 아멘.
1: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0: 주여.
1: 마음껏 생활하고 또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건강의 축복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일상이 무너졌다는 표현이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언니분 이렇게 기도하는 동생 둔 게 참 복이네요.
1: 네.
0: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픈 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들어와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6301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년 전에 파킨슨 병을 진단받고 일을 하다가 5월부터 쉬고 있습니다. 지난날 평범했던 일상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병을 얻음으로 주님께 더 의지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서 다시금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감사를 놓고 계시지 않은 우리 6301번님 네, 참 그 마음이 너무 귀합니다.
1: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0: 네.
1: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0: 아멘.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0: 아멘.
1: 6301 성도님 우리가 아프기 전에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였는지
0: 그쵸.
1: 아파보니까 또 깨닫습니다. 다시금 이 아픈 병 파킨슨 깨끗하게 나아서 건강 회복해서 모든 일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6301 성도님 2년 전에 파킨슨 병 진단을 받고 일을 하다가 5월달부터 일을 못하고 쉬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고 감사했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주여 이제 6301 성도님 이 파킨슨 병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건강에 복이 임할지어다.
0: 아멘.
1: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임할지어다.
0: 아멘.
1: 건강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모든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0: 주여.
1: 아버지

0: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건강에 복이 말지어다.
1: 아멘.
0: 다시금 건강 얻어 일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능력 주시고 건강과 새 힘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그 시간이 참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의 모습이 저에게도 참 귀감이 됩니다. 우리 6301번님, 네,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분명히 합당한 또 일자리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시간 관계상 두 분의 기도 제목이 남았는데 이분들 함께 좀 소개하고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2573번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다쳐서 뇌출혈로 수술을 하고 아직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보살핌으로 회복되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익명의 또 요청으로 부탁을 하셨는데 딸과 사위가 자녀가 3명이 있는 그런 가정인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부탁하셨고요. 잦은 술자리로 인해서 딸과 사위의 다툼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툼이 멈춰지고 주님 안에 다복한 가정 이루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0: 네.
1: 두 분 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573 성도님, 교회 집사님이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1: 주여,
0: 그 중환자실을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속히 의식 회복하고 일반 병실로 올라가고 또 일반 병실에서 치료 잘 받고 퇴원해서 마음껏 대화도 하고 움직이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1: 아멘.
0: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1: 아멘.
0: 주여, 2573 우리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1: 주여.
0: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집사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완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아버지, 딸과 사위,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자녀들이 3명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제 딸과 사위가 아버지 술자리로 인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툼이 있을 때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또한 불안하고 어렵겠습니까? 이제 세상 아버지 술이나 담배나 모든 거 다 아버지 정리되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딸과 사위, 손자 손녀들이 다 교회 나오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아버지, 딸과 사위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손자 손녀들도 좋은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잘 자라서 이민족과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기도 제목 보낸 임명의 손도님 믿음 주시고 기도의 능력 주시고 딸 사이 가정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소망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믿음과 건강과 자녀 손들이 잘 되고 직장 사업장에 물 붓듯이 복 주시사 물질의 복도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하고 기대하게 하시고.
1: 아멘.
0: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1: 아멘.
0: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린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요. 나는 내 기도 제목에는 왜 안 울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소망의 기도는 늘 이런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번영로 교회를 섬기시는 권규훈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잠언 24장 16절을 소개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0: 6절에 보면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오뚜기처럼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추가 있기 때문에 24장 10절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미니라.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중심으로 꼭 기도해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기도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아은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6월 26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단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시급과제로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이탈 방지를 선택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의료지원 사업 15주년을 맞아 현지에서 기념 만찬회를 열고 수술을 받은 아동들의 건강 상태와 성장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기독교 출판계가 2026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해 단순한 서적 판매를 넘어 대중의 감성과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문화 마케팅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몸과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부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신천지 수뇌부가 내부 결속을 위해 신도들에게 전시 상황을 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단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시급과제로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이탈 방지를 선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한국성결신문은 어제 발표한 인식조사에서 교단 운영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답자의 39.4%가 다음 세대와 청년 이탈 방지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는 청년 맞춤 사역 확대가 42.1%로 가장 높았으며 신앙교육 강화와 가정예배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단의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 세례교인 50명 이하 교회의 48.5%는 교회 학교가 전혀 없다고 답한 반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3%가 시대 변화에 맞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학교 소멸 위기와 소형교회의 사역 정체라는 현실을 정

0: 동량적 지표로 직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관료적 교단 행정의 한계를 깨뜨리고 청년들의 현실 고민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역 인프라 확충과 구조조정 성격의 교회 합병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교계의 당면 과제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의료지원 사업 15주년을 맞아 현지에서 기념 만찬회를 열고 수술을 받은 아동들의 건강 상태와 성장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오늘 발표를 통해 지난 2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김병윤 사령관과 과거 심장수술 지원을 받은 아동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지난 2012년부터 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 세종병원과 협력체계를 가동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캄보디아 아동 1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이송과 수술, 귀국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해왔습니다. 구세군 김병윤 사령관은 여전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다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한 장기적인 국제 의료 구호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수술비 지원을 넘어 수혜 아동들의 성장기까지 오랜 기간 추적하며 가족들을 위로해온 이번 현지 행사는 보여주기식 과시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공공기관들과 자원을 나누며 이웃의 절망을 돌보는 청지기적 국제 구호에 유연한 대안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계가 2026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해 단순한 서적 판매를 넘어 대중의 감성과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문화 마케팅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소속 15개 회원사들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도서전에 6개 부스 규모로 동참하며 오는 28일까지 문서 선교의 장을 일구고 있습니다. 성서 유니온은 독자와 한 줄 평을 나누는 교환 독서와 향기 마케팅을 선보였으며 생명의 말씀사는 젊은 세대의 심리 코드를 반영한 사랑의 언어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워 개장 초기 물량을 완판시켰습니다. 지하교회 전도용 손바닥 성경을 전시한 문강서원과 기독교 독서 플랫폼 북서번트 등 참가 업체들은 참여형 행사를 통해 일반 관람객들에게 북한 선교의 실상을 알리고 기독교 콘텐츠의 사회적 접점을 확장하는 목회 거버넌스를 공유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판매 방식에서 탈피해 대중이 머물 수 있는 오감 만족형 문화 공간을 일구어낸 이번 도서전 참여는 기독출판의 위기 속에서 문서선교의 문턱을 낮추고 기독교의 본질을 세상의 언어로 정교하게 번역해낸 실천적 대사회 소통 패러다임의 긍정적인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몸과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다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세속적이라고 나누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신간 그리스도인의 몸 사용법의 저자인 저스틴 얼리 변호사는 자신의 일중독과 공황 발작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하지 않은 몸의 습관이 깊은 영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몸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몸을 우상화하는 현대 사회의 오류를 비판하며 몸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빛을 투과하는 창문으로 정의합니다. 책은 과식을 절제하고 스마트폰 중심의 도파민 자극을 차단하는 디지털 안식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영적 훈련법과 부활의 소망을 신학적 근거와 함께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의 울타리를 넘어 매일 먹고 잠자며 노동하는 몸의 일상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룩한 예배로 재규정한 이번 신간의 통찰은 관념적 신앙에 갇혀 지쳐가던 현대인들에게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치유하는 균형 잡힌 삶의 신앙을 회복해 갈 수 있는 따뜻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구속영장이 발부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부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신천지 순회부가 내부 결속을 위해 신도들에게 전시 상황을 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 국민일보가 입수한 신천지 내부 교육 녹취록에 따르면 교단 관계자들은 이 씨의 구속전으로 현 상황을 비상과 전쟁으로 규정하며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 맞설 최전선 전투병이 되라고 신도들을 선동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위장 명칭 아래 최소 5만여 명의 신도를 특정 정당에 강제 입당시켰다고 파악한 가운데 신천지 측은 95세의 초고령 피의자에 대한 물리적 형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교주의 조건 없는 영생교리를 파괴해 오래된 신도들의 동요와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이단 집단의 내부 권력 투쟁과 분파 가능성을 예리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어제보다 약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흐린 날씨는 어제와 동일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되며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좋음 상태를 나타내겠고 바람은 초속 4m 안팎으로 불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24도, 습도는 78%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아은이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 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심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우상극동방송 전도우 프로젝트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으시죠? 만약에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신다면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깊이 마음이 병든 확률이 있으니까요.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에 0.7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명도 안 나는 거죠. 한 가정당. 왜 안 나올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이유가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원은. 내가 행복하지 않고 살기 힘든데 아이 낳아봐야 더 힘들고 그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낳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길거리 걸어다니다가 무심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들 무표정입니다. 아니 어두운 분들이 많습니다. 애들은 막 깔깔대고 웃고 다니는데 어른들은 온갖 근심이 다 담긴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 다 행복하길 원할 텐데 행복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 나름 애를 씁니다. 쾌락, 명예, 뭐 권력, 돈, 특히 돈 이거 중요하잖아요. 돈.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로도 유명하죠. 둘째가 그 아버지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건 그 당시로 따지면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할 수 없는 짓인데 그 짓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면 자유로울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 나라 가서 그 재산을 써요. 소위 돈 쓰는 재미로 삽니다. 쾌락을 누리면 행복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업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돈 더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술, 여자, 도박 뭐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긴 거죠. 아버지만 떠나 있으면 그 돈으로 즐기며 쾌락을 추구하며 멋진 인생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 요즘도 똑같

똑같은 것 같습니다. 쾌락, 명예, 권력, 특별히 돈. 여러분 상업 광고 보면 이런 거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계속 광고하잖아요. 또 가만히 또 곰곰이 생각하면 아예 뭐 필요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쾌락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식도락 얼마나 좋습니까.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고 남도 망가뜨립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그랬죠. 허랑방탕 극도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남은 것은 궁핍뿐이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다 망가졌다는 표현입니다.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 같아요. 명예, 이제 남에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명예를 얻으면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약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사람의 평가 잘한다고 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언제나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그 평가가 늘 바뀝니다. 금방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막 좋았다가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기사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명예도 참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권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권력을 정의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을 정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면 안전하게 느껴지고 더 자신감도 막 생기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그럴까요? 권력자는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 푸틴만 봐도 늘 숨어 다니지 않습니까? 암살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권력자일수록 또 인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권력도 최고 정점자들을 보면 그렇게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뭐 어때요?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죠. 머니머니 해도 돈이 최고 아닙니까? 머니가 최고죠. 재산 있으면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챙겨간 게 돈이었죠.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돈으로 쾌락을 샀습니다. 오늘날 이 돈이 강력한 신이 되어 있죠. 아파트 평수 몇 평이고 어떤 차를 타고 명품 들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도 온통 그런 광고죠. 물론 돈 필요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면 자유가 없어지거든요. 돈 필요합니다. 먹고 살 걱정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돈 없으면 못 먹잖아요. 못 입고 시쳇말로 움직이면 돈이에요.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편리를 주긴 하지만 참된 행복을 100% 완전히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참된 행복을 보장한다면 뭐 기사에서 종종 뜨잖아요. 어쩌다가 재벌이 자살하고 뭐 연예인들 자살하고 목숨 끊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가 종종 그런 기사를 접합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하지만 온전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건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그때 행복을 누려요. 느낍니다. 연애할 때 생각해보시면 돼요. 연애할 때. 그건 자녀들 이렇게 연애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한참 사랑에 빠진 28 청춘 그 대학생 청년들이 막 썩을 표정하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아 죽어요. 아드레날린이 과다분비입니다. 얼굴에 막 빛이 나고. 왜 그럴까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착각해서. 그 착각이 지속되는 동안 행복해요. 세상은 다 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 뜨거울 것 같았던 그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시들해집니다. 그때 이제 깨는 거죠. 아니구나.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준 엄마가 있기 때문이고 아이들만 행복합니까? 거꾸로 엄마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 품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의 재산을 다 날려요.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요. 그때야.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아들이 아니라 날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이게 아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거짓골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멀리서. 그리고 그 어르신이 채통없이 막 뜁니다. 냅다 뛰어와서 냄새나는 그 노숙자 아들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말이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저를 이제 종으로 말을 다 하기도 전에 그 말을 끊고 가서 씻기고 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내가 잃었던 아들 찾았다. 잔치를 열어라. 송아지 잡고 동네 잔치 열자. 아들이 동네 유지인 아버지 배신하고 가문의 먹칠을 하고 재산 팔아서 떠났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수치를 자신이 감당하고 아들 다시 껴안고 회복시킵니다. 말 그대로 조건 없는 무조건

적인 사랑이죠.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복음, 가장 좋은 소식,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남녀의 사랑으로 생명이 탄생하듯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이 우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합니다.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여전히 집 나간 아들처럼

0: 하늘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품으로 다시 파고들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비루한 우리 인생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 그분의 사랑을 당신이 꼭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에 간략한 인적 사항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오래전 한 선교사가 인도의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수 없다고 느낀 그녀는 홀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한 뒤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이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필요하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아리의 법칙인 것이죠. 목사님, 주님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하게 아니, 됩니다.
1: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0: 예.
1: 테레사 수녀가
0: 예.
1: 하루는 기차를 타고 자기 목적지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인도에 캘카다에 가서 거기는 사람이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으니까 그들을 가서 돌봐주고 그들이 죽을 때 장례식도 치러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자기가 한 2년 동안 준비는 했지만은 그때 기도가 거기 갈 때 성경 하나 하고 찬송가 하고 입은 수녀옷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옷이 떨어지면 넌 어디서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고 오늘 어디서 잠을 잘지도 모르고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캘카다로 가겠습니다. 그게 테레사 수녀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레사를 통해서 그 수녀원의 고아원, 양로원 도와줄 수 있는 게 100군데가 시작됐죠.
0: 예.
1: 그리고 노벨상까지 탄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주는 거죠.
0: 아멘. 저희도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기에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 함께 하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강원도 동해감리교회를 신임하고 있는 서동식 장로입니다. 지금은 강원도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3: 그래, 거기서 오실래니까 어저께 서울 오셔서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오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3: 이야, 참 대단한 정성이네요. 그러면 동해에 운영위원이 몇 사람이나 돼요?
2: 한 20명 정도 됩니다. 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또 계속 이제 그 운영위원을 모집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3: 그렇죠?
2: 예상이 됩니다.
3: 이번에 원주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두 사람 오셨어요?
2: 다섯 명 이번에
3: 오셨죠? 좋았죠?
2: 굉장히 좋았습니다.
3: 네, 뭐가 좋았어요?
2: 일단은 뭐 전국에서 모이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다양한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3: 그렇죠? 네. 호떡도 잡숴보셨어요?
2: 호떡 정말 맛있습니다.
3: 그 호떡 하신 분이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어요. 제가 수거값하고 자료값은 드릴게요. 아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 모금해서

0: 인도 저기 갓 뭐요 저
1: 캄보디아
0: 예 거기 데리고 나머지 이제 한 100만 원은 네. 그 수고한 사람들 데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호떡 먹고 싶어서 다음에도 또 호떡 하러 올 것 같아요.
1: 네, 그분께서 모금 방송 때 네. 통장에 53만 원 있었는데 네. 3만 원만 되고 50만 원을 전부 보내셔서 2년이 됐습니다.
2: 들었습니다.
1: 그러셨죠. 이 강원 극동 방송과는 언제부터 함께하게 되셨어요?
2: 대략 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예. 예.
2: 그때 이제 원래는 전파 선교사로 이제 뭐 만 원씩 시작했다가 한 5만 원까지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 직전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같이 좀 활동을 해보자 예.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그때는 뭐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그 결정이 굉장히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극동방송 사역이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2: 아, 극동방송 사역은 제가 좋은 거는 뭐냐면 다른 선교지나 이런 데는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물론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 북한이나 이런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방송 선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1: 예.
2: 특히 저희들은 이제 영동권이다 보니까 네. 방송국이 처음에 이제 속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녘당으로 전파되는 이 강원 극동 방송의 그 방송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뭐 전파 선교사나 운영위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보람도 있고 좋습니다.
1: 이게 또 접경 지역이니까 네. 그게 더 크게 느껴지실 네. 것 같습니다.
2: 네.
0: 교회 직분도 받으셨을 텐데
2: 네.
0: 장로님이요?
2: 네, 장로입니다.
0: 또 사모님은?
2: 아, 지금 집사로 네, 섬기고 있습니다. 네.
0: 그러면 사모님 고향도 동해?
2: 네, 동해입니다.
0: 또 장로님 고향도 동해?
2: 네.
0: 그러면 어디서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2: 동해가 이제 북평 지역하고 묵호 지역이 합쳐서 동해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북평이 이제 친정이고 저는 묵호고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청년 이제 동해 감리교회 청년 회장을 하고 이제 내려놓고 있는데 초교파 청년 모임이 생겼어요. 각종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그랬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고문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뭐 청년이 고문이냐. 그래서 일단은 뭐 부탁하니까 가보겠다 해서 나갔는데
1: 네.
2: 그때 초교파 그 모임의 회계를 맡고 있는 게 집사람이었어요.
1: 아.
2: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0: 근데 그때 그럼 사모님도 예수 믿고
2: 네.
0: 그 동해 쪽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2: 사실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동해
0: 그렇죠.
2: 쪽이. 그래서
0: 네. 네. 토속 종교가
2: 그렇습니다.
0: 있고
2: 네.
0: 또 바닷가니까 네. 뭐 용왕님도 믿고 뭐 그런 게 많을 텐데 언제서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2: 제가 예수 믿은 거는 뭐 이 교회 한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처음으로 발을 디뎠는데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 거는 6학년 때 예. 우연한 기회로 저희들이 그 유치원을 같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놀이터 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다섯 명이 놀러 갔다가 그때 교학교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저를 부르더니 교회 좀 나올 생각 있냐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1: 네.
2: 제가 동해교회에 추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거의 끊임없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1: 교회 놀이터도 참 중요하네요.
2: 굉장히 그때 잘 돼 있었거든요.
1: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2: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재무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는 교회학교 교사로 한 30년 있었고요. 찬양대랑 성가대 봉사도 한 30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성가대는 아직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0: 그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2: 그 가스펠은 그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을 그 찬양
0: 네.
2: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그 찬양하고
1: 네.
2: 찬송가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예 그 노래
1: 네, 네.
2: 그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1: 예, 예.
0: 한번 그거를 좀 찾아서 좀 방송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좋아하시는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우리 장로님이 네. 또 큰 병을 앓으셨다는데 그게 뭐예요?
2: 2018년도에 네. 대장암을 네, 알았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가족력이 있어서 네. 네, 아버님, 어머님, 뭐 큰 누님, 큰 형님 이제 저까지 이제 2018년도에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0: 대장암 사기라고 진단을 이렇게 내려서 이제 수술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일 정도만 입원했던 것 같아요. 예. 전이 된 곳이 한 곳이 없다고.
1: 할렐루야.
0: 그래서
1: 네,
0: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이렇게
2: 지금 뭐 건강해 네. 보이시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 아, 우리 장로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교회고 방송국 일이고 아마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2: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를 갚게 되는데, 사실 거긴 저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 운영위원 한다는 게 힘들죠. 아, 네. 근데 거기서 또 어린이 합창단도 몇 명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0: 네네.
2: 예. 그래서 언젠가는 저 한번 아마 나라 사랑 축제를 네. 동해 가서 한번 해야 돼요. 아. 애들이 한 700명 돼요. 아. 그래서 동해 어느 그 뭐 보통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해요. 네.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걸 한번 생각하셔서 동해 운영위원이 이제 올해는 익산하고 여수를 가게 돼요. 네네네. 700명이. 네. 그 다 자비량이로 가니까 그렇죠. 저 거기 한번 시장님한테 이거 나라 사랑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한번 격려를 해드릴게.
0: 네네.
2: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0: 네, 알겠습니다.
2: 운영위원들이 힘날 거예요.
0: 네, 그렇죠. 네.
2: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극동방송 운영위원님은 그래도 운영위원장 있을 때 뭐 하나 해야지. 예. 그런 이제 동해 삼척 교회가 몇 개나 돼요?
0: 동해 삼척에 초교파로 한다 그러면 한 교도 한 200에서 300개 정도 큰
2: 그래, 교회가 거기 많습니다. 해군 부대도 있고.
0: 네, 일함대.
2: 육군 부대도 있고.
0: 네, 그렇습니다.
2: 그 다 뭐 군인들도 와서 참석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너무 잘해요. 나라 사랑 축제를. 그래서 여기 오신 김에 내년도에 우리가 거기서 하고 싶다. 뭐 지금 어디 계획된 데는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는데 아마 삼척 동해 거기 어디 체육관이 있을 거예요.
0: 네. 네네.
2: 거기서 하면은요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 많이 와요. 꽉 찰 거예요. 그럼 다시 동해 운영위원들이 살 거예요.
0: 네, 그렇겠죠.
2: 내가 거기 한번 그때 갔을 때 총리 된 사람이 포럼을 한번 했죠.
0: 네.
2: 예. 그것도 또 이번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도 맞아, 한번 해요.
0: 네. 강릉에서 뵀습니다. 예.
1: 네. 그 나라사랑 축제 보시면 찬양을 또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장로님께서도 찬양을 통한 특별한 간증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0: 아, 제가 워낙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금도 사실은 그 찬양 때문에 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학생 시절에는 자존감이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성격이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노래였습니다.
1: 예.
0: 네, 노래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찬송가를 끝까지 부를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한 6개월을 기도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1: 사모함이 있으셨네요.
0: 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학생 성가대를 섬겨야 되는데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섬길 수 없어서 제가 한 6개월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찬송가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7년만 하나님 주시면 제가 이 교회에서 평생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예. 작정을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1: 너무 놀라운데요.
0: 네.
1: 그럼 갑자기 노래했는데 찬양이 잘 나오던가요?
0: 갑자기 그런 건 아니라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예. 또 목소리도 조금씩 조금씩 예, 그 키
2: 아니 제가 예, 우리 PD들 들어 야 찬송가 많이 내보내 말 안 예. 들어요? 찬송가 많이 내보내 네. 그러니까 PD들이 이렇게 찬송가로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네. 엄청 많은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찬송가 많이 내보내라. 찬송가 많이 내보내라. 이제 양현민 아나운서는 아마 많이 내보낼 거예요. 앞으로.
1: 많이 내보내겠습니다.
2: 그런데 네. 지금 그동안에 생업은 뭐를 하셨어요?
0: 생업은 제가 원래 전공은 토목계열인데 지금은 세무 회계 쪽 업무를 한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에 보면 이제 회계 사무실에 이제 사무장으로 예, 이렇게 일을

0: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이렇게 회계 쪽 일을 하시다 보면 샘에 밝아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하시면 헌금도 많이 내실 때도 있고, 네. 뭐 그럴 때 아까운 마음이나 이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0: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깝다는 생각은 예,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난 그런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물질에 얽매이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1: 예. 네. 아프셨던 때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싶은데, 네. 아까 대장암 4기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도 이렇게 치료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네.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0: 아,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제 50이 안 된 나이거든요. 그때 18년인데 이제 49쯤 됐을 나이에 하나님 정말 50까지는 저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고,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래서 그런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죠.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전의를 하게 되면 이게 항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 일주일을 검사를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하더니 어떻게 전이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1: 할렐루야.
0: 네, 이곳은 뭐 항암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수술 회복되면 내려가셔서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2: 그래서
0: 예, 와서 바로 이제 거의 생활을 바로 했던 것 같아요.
1: 네. 예. 이제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이 환우들이 많으신데, 예. 이 말씀을 듣고 많이 희망을, 예.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1: 네.
0: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 아멘.
0: 그렇지 못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신 것 같아요.
1: 아멘입니다.
2: 그 치료의 하나님.
0: 네.
2: 역사의 하나님.
0: 네, 믿습니다.
2: 그러니까 아마 동해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셨네요.
0: 아, 그런 것 같습니다.
2: 예, 이제 하나님한테 봉사해야 되겠네요.
0: 네.
1: 네. 네, 잠시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샬롬.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과 동물과 식물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잘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타협하지 않는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답게 살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옥기 집사 올림.
0: 네,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하고 싶습니다.
2: 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늘 했듯이 평범한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또 직장에서도 늘 복음적인 그런 사역들을 삶을 통해서 할수 있게 하나님 늘 지켜주세요라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말씀 나누시면서도 은혜가 되셨는지 눈빛이 촉촉해지셨는데, 앞으로도 주님 은혜 가득하시길
2: 네,
0: 바라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목사님께서도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1: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나는 생각하다가, 동해, 삼척, 그쪽에 한번 나라사랑 축제를, 사실 강원도는 옛날 옛날에 한번 속초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소규모.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700명이 가서 노래를 부를 텐데요. 엄청 대형이지만은 애들이 찬송 부르고 민요도 부르고 거기 특별한 노래들이 있으면 그거 외워가지고 불러요. 그럼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8월에 13, 14 이틀 중에 하루를 내서서 사모님하고 와서 보심 찬양대 좋아하신, 찬양을 좋아하신다니까. 한번 와서 보시고 내년에 우리 삼척 동에서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좋은
2: 하여튼
1: 기회예요.
2: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한번 내려가서 보고 내년에도 우리가 한번 할수 있게. 동해 쪽에는 또 그런 문화 행사가 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네,
1: 아마
0: 장로님.
1: 제가 보기에는 좋은
2: 네,
1: 계기가 될
2: 좋은 계기가
1: 거예요.
2: 될것 같습니다.
0: 장로님 앞으로도 사역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극동방송 동해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0: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R 극동 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공평의 하나님. 우리 인간은 공평하지를 않아요. 정치인이고 종교인이고 사업가고 평신도고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prejudice, 선입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선입관념에서 이 사람을 심판하고 이 사람 얘기하는데 우리의 선입관념 때문에 인간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사에 공평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얼뜻 보기에 하나님이 불공평한 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너럴 앨러스가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선입파 체면. 내가 체면 때문에 굶어도 이를 쑤시고 나오죠.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하죠. 없으면서도 있는 채 하고 집도 거치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서양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검소하게 보이는데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참 잘 차려놨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만 보이는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는 내 생각.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아가야 죄를 면하고 복을 받는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찰스 스퍼준 같은 목사님에게 위선적인 신앙을 빗대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 같고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제복을 입고 분장을 하고 무대 위에서 늠름하게 걸어 다니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복을 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루이스의 제임스 호킨스 팩이라고 하는 판사가 계셨어요. 법정에 설 때마다 눈을 가리고 법정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같이 따라한다고 하면서 조롱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팩 직접 밝힌 눈을 가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원고는 물론 피고가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은 나도 모르게 피고의 인종이나 키나 외모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가 쉬우니까 눈을 베리고 가리고 나와서 판결을 한답니다. 눈을 가린다고 판결이 완전해지는 않겠지만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그 판사의 신념이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

거룩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야고보서 3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에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하고 불법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데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나오는 데 말을 함부로 했는데 우리가 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목을 구원도 공평하신 하나님, God is justice, even our salvation.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Whosoever, 누구든지 공평하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평합니다. God is justice, even salvation. 그래서 피부의 색깔과 상관없이, 지식의 유무도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whosoever, 간단해요. 얼마나 공평하신가. 그래서 첫째 대목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For all have sinned.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이 공평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준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왜?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가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변명 없어요. 목사 아들도 죄인, 목사 손자도 죄인, 장로 아들도 죄인, 권사 딸도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주 공정하게 구원해 주세요. 돈 많은 사람은 더 구원 많이 해주시고 돈 없는 사람은 똑같이 인간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원죄 속에서 살겠다는 선택한 사람과 그 원죄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내가 원죄를 짓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김장환이, 자연 김장환이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랬죠? 구원이 쉽게 있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두 번째로 구원은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Salvation is a very simple, simplicity of salvation. 사람들은 구원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 I'm sinner, 난 죄인이다. 둘째,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I cannot solve my sin.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Jesus already paid for my sin. 마지막으로 나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 구원받아요. 구원이 이렇게 심플, 단순해요. 내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랬죠.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죄를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회개하면 바로 용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난 다음에 일주일 기다리지 말고 한 달 기다리지 말고 죄 짓고 나서 내가 죄를 졌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인지 우리들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병도 없는데 몸이 너무 약해 그의 평생을 침대에서 보내던 여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거동도 못하고 병약에 몸이 너무 약해져서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서는 항상 미소가 있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말투가 긍정적이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데도 제대로 못 가고 늘 침대에서만 살아야 하나. 그러나 그 여자는 비밀의 도구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특별한 무기는, 그 특별한 갑옷은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우울할 때, 화가 날 때, 괴로울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대적을 물리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의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기억해 낼 때마다 모든 대적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한 여자가 리리아 백스터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Take the name of Jesus 그거를 작곡한 여자, 작사한 여자예요. 그래서 늘 어려울 때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 없는 기쁨 마음 얻겠네. 후렴을 보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후렴에 Precious name, oh how sweet, hope of earth and joy of heaven. Precious name, oh how sweet, hope of earth and joy of salvation. 그 노래를 맨날 부르면서 64세까지 병석에서 많은 찬송시를 지었고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에 1870년에 바로 그 곡을 쓴 여자예요. 그래서 침대에서만 생활한 그 여자가 이러한 찬송을 작시해가지고 써가지고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어려울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whosoever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심플, 너무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한다고 내가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아요. 믿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학생이 나한테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고 설명해서 너 예수 믿을래? 나 믿는다고 그랬어. 그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 거기서 신앙이 점점 달아서 내가 신학을 하고 한국 돌아와서 내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복음 전도예요.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기서 찬송할 때 참 마음이 편한 사람들 그 찬송을 할 때 자기네들도 은혜 받고 그 찬송을 듣는 사람들은 부르는 사람보다 더 은혜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찬양이에요. 시편은 거의가 다 찬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때도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인 줄 나는 믿기 때문에 찬송가는 늘 해요. 세 번째로 구세주도 역시 간단하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노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만 의지하면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다른 거 다 안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영어하는 신학생이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 신학생이 예수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때는 나 영어도 요만큼밖에 못할 때요. He said,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믿으면 believe it in him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나 거기서 무릎 꿇고 내 예수 믿었어.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야. 뭐 내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한 번 다 본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 하나가 내 마음에 와서 닿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죠.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안식과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The solace of people who trust in God. 예화 하나 드리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자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 저하고 같이 집회도 미국서 많이 해봤어요. 자니 에릭슨은 신체 건강하고 귀여운 자매가 되었었는데 승마도 열심히 하고 수영도 즐기며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을 때 1967년 7월 30일 불황이 닥쳐왔어요. 이 자매가 17살 때 체스픽 베이라고 하는 호수에 가서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얕었어요. 그걸 모르고 뛰어내렸는데 바위에 머리가 닥쳐가지고 등뼈 여기 목뼈가 완전히 부러져서 목뼈 아래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3년을 누워서 10대의 어린 나이에 그러한 충격을 받았으니 그 마음에 온갖 고통, 아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죽으려고 여러 번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그때 문병을 찾아온 한 친구가 성경 하나를 주고 갔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뿐만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풍성한 생명. 그 냉소적이었던 그 티네이저 자니 에릭슨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풍성한 생명 계속 외우고 댕기면서 3년 만에 그 여자가 그 뜻을 알고 눈물과 반항적인 길목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내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고 이후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온 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 사실 생각하니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하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그 그림이 유명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 그린 것을 보고 사가고 감동을 많이 받았고 40권의 이상의 책을 써서 세계적인 저술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조니 에릭슨 타다 결혼했죠. 이제 유방암 완치 3년 만에 다시 암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니는 지탱케 해주는 고린도서 전서 9장 25절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래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분하고 캘리포니아의 존 맥아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강사로 그분도 강사 저도 강사 그때 만나서 내가 얼마나 그 여자에 대해서 위로

치료를 받았는지 한국에 한번 초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이 와서 장애인들에게 자기 간증을 해주면은 우리 목사 설교 100번을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고통에도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Suffer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영구적인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을 받은 사람들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어요. 참 고통에도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The purpose of 우리의 고통,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Suffering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은총이 된 고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집안 형편 어려워서 11살 때 초등학교를 자퇴하고 허드렛 일을 시작하게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시께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일본에서 그 사람이 자기 성공의 비결이 혹독한 가난 때문에, 두 번째 약한 몸 때문에, 세 번째 초등학교 중퇴되고요. 그때 중퇴했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가난해서 학교 가지 못하고 중퇴를 할 상황에서 적어도 마쓰시다 전기회사에 창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도 계획이 있다. The plan of suffering. 시편 119편 75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께서 더 알게 할 계획 때문에, 겸손하게 시킬 계획 때문에, 기도를 시킬 계획 때문에, 감사시킬 계획 때문에 나를 고통 속에 계획을 했었어요. 세 번째로 고통의 약속, The promise of suffering. 데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반드시 고통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대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데이빗 브랭클리, 아니 이 사람이 저널리스트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미국의 아나운서들 중에서 월터 크랑카이를 빼놓고 아마 데이빗 브랭클리가 유명한 저널리스트로 꼽힐 거예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길로 찼대. 그러니까 발가락이 부러졌죠.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의 계획, 플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어서 발가락이 깨질 수도 있고 그것을 주춧돌로 삼아서 집을 질 수도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죽음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은 만인의 공도라고 했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식의 유물을 막론하고 권력이 있고 없고 간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즉

한 거죠. 죽음에도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안 죽고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도 죽더라.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더러 넌 어떻게 죽을래? 설교하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병가도 없이 그냥 건강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희망사항이요. 하나님께서 죽음에도 공평하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는 순교자가 있어요. 그 양반이 박봉진 목사,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목회를 할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다 문 닫았어.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어. 그리고 이 사람은 신사 참배를 반대해서 철원 경찰서에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유치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넥타이와 허리띠를 풀고 좁쌀과 콩밥을 주는 색다른 환경 속에서 박 목사님은 차디찬 방바닥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루 일과를 보냈습니다. 그가 신사 참배를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이 참신이며 하나님이 일본의 천황보다 더 높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사 참배를 거절하고 강직한 신앙을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유언을 아내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부인과 아들이 불쌍하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확실성, surety of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 죽는다는 사실. Everybody dies. General Ellis, you're gonna die too. I'm gonna die too. We're gonna go to heaven. 할렐루야. 죄인의 죽음. 사실 모든 죄인도 죽고 모든 성도도 죽는다 그랬어요. 마가 복음 8장 3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도의 죽음.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유명한 마커스 앤토니어스라고 하는 사람의 명상록을 보면 나는 언젠가 죽는다. 꼭 그래야 한다면은 한탄하며 죽을 일을 아니지. 죽음에 묶여야만 한 몸이라면 울부짖으며 끌려갈 이유는 없지 않은가. 평온하게 웃음을 띈 얼굴로 세상 기꺼이 떠나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당장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기꺼이 지금 죽으리라. 조금 후에 죽어야 한다면 일단 식사를 하리라. 마침 점심시간이 되지 않았겠나. 정해진 시간에 찾아오면 애초에 남의 것이었던 것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답게 나는 의연히 죽으리라. 마커스는 황제까지 올라갔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카를 샌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글 쓰는 사람이 링컨을 연구한 권위자입니다. 링컨은 강철 같은 강인한 성격과 아울러서 베어벳처럼 부드러운 일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옳은 일은 끝까지 밀고 가고 잘못된 일은 자기가 반성을 하는데 1865년 라일락 꽃이 질 무렵에 그는 암살을 당해 그의 관이 고향인 스프링필드 일리노이로 기차를 타고 갈 때 기차길 연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손을 가슴에 대고 눈물을 흘렸다.

0: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랭컨이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흙덩어리요. 이것이 가면은 이거는 흙덩어리 다르지 가고 내 영혼은 이사를 가는데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모시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이제 학교 방학 다가오죠.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제 30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 방학생을 전화 연결을 했는데 이분이 몸이 아픈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결단의 기도와 함께 이번 주에 꼭 교회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 성도가 자기 교회 이름을 듣고요.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본인이 그분을 환영하고 잘 인도하고 싶다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전화 연결된 방학생의 동의를 받고 두 분을 연결시켜드렸습니다. 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을 보면서 제가 도전받고 야,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학년 방학생이 기도를 할 때 본인도 같이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불편한 걸 감수하고도 내가 움직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새 깨라 또 한 번 출발해 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이라는 곡이죠. 자, 원에이 싱어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너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신다고 말씀하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왔네요, 여러분. 한 주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자, 6월도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끼라 방송 듣게 해주사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방송 되시라고 8865번님 앱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앱 무료 메시지.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앱 메시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2682번님 한 주도 영혼구원에 본받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문자는 샵 1069.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의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새끼라 오프닝 오래간만에 들으세요. 1498번님 조금씩 늦게 오셨나 봐요. 퇴근 시간 바뀌어서 항상 끝 무렵에 들어오셨다고. 그렇구나. 힘이 나는 방송 새끼라 감사하다고. 2046번님도 반갑다고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도 평택에서도 잘 오셨고. 자, 강주영님 출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어떤 곡 들을까요? 갑자기 제가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 이 시간에 내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다, 힘있게 찬양하고 싶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샵 1069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아 이번 주에 내가 조금 이 찬양 흥얼흥얼거렸는데 극동방송 새끼라에서 이 찬양을 내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 지금 한번 문자 한번 주시겠어요? 어떤 곡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지. 6772번님 잘 오셨고요. 서천에서 8845번님도 잘 오셨고, 아니 제가 곡은 지금 준비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어떤 찬양을 듣고 싶을지 오늘따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두 번째 곡을 제가 한번 선곡하고 싶어가지고 여쭤봤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 곡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라디오 예배 때 참 많이 드리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게 바로 하늘나라, 그렇죠? 이분 어떤 분이죠? 예, 1498번님의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토부 워십입니다.

네, 부모님 모시고 처음으로 강원도 여행 가는 길, 오빠가 찬양으로 졸음을 깨고 싶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운전하고 있으면요. 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강원도 여행 되시고. 7863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5524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공항과 우울로 요즘 좀 쉬고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우리 이찬양으로 꼭 힘내고 하나님을 꼭 다시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전의 2347번님 비롯해서 춘천으로 선교 다녀오신 3548번님 잘 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우리 6504번님도 오셨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2042번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신청곡입니다.

네,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끼랑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주에서 0360번님 듣고 계시고 또 아들이랑 야구 가는 길에 매일 듣는데 엄마는 메시지를 왜 안 보내냐고 해가지고 우리 8199번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시는군요. 8493번님을 비롯해서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늘 새끼라 때 운전 중에 듣게 돼서 문자가 힘들었는데 오늘 간신히 보내셨네요. 2617번님 잘 오셨습니다. 포항에서도 퇴근하면서 3923번님 듣고 계시고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6504번님의 신청곡 함께 찬양하시죠.

The Light Worship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전해드렸습니다. 3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새끼라. 자, 금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다는 제가 소화는 못하고요. 최대한 1절 아니면 2절까지만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 보내드렸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이곳 저곳에서 요즘 이제 청주 본부가 생겨가지고 청주에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이제 충주도 시험 방송을 시작했고 중계소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도 많은 분들 우리 극동방송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산에서 또 일 마치고 구미로 퇴근 중에 6679번님 오셨어요. 1684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고 옥상에서 방수 페인트 칠하면서 뜨거운 햇살 사이로 등 뒤로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감사하다고 9394번님 이렇게 또 처음 새싹으로 주셨습니다. 560번님도 처음 오셨고 오늘 처음 오신 분 많네요. 8507-2617 네, 다 처음 오셨어요. 아, 오늘 신청곡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께 요청했더니 이렇게 오셨구나. 잘 오셨.

이번 한 주 동안 자, 이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저한테 혹시 내가 교회 갔다라는 거 얘기 아직 못하신 분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새끼라를 통해서도 좋고요. 다른 거를 통해서도 좋고 다른 프로그램 아무튼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지난주 아니면 지지난주에 드디어 내가 방학을 끝내고 교회 갔다 하시는 분 알려주시고 아니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오,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내가 아는 노래도 좀 나오고 있고요. 평안하거나 위로가 받거나 힘이 나거나 그래서 계속 듣고 계십니까?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주세요. 교회 안 다니는 분. 무교나 방학. 나 쉬고 있다. 나 1년 쉬고 있다. 1년 방학. 6개월 쉬고 있다. 6개월 방학. 이런 식으로 샵 1069 문자나 여러분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한번 주십시오. 좋은 선물도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5학년 온유리가 왔네요. 0709번으로 5학년 초등학교 그쵸? 온유리 고마워요. 이 방송 듣고 있어서 고마워요. 성경 필사하면서 듣고 계시는 7898번님도 고맙습니다. 운전 중에 고정 채널로 잘 듣고 있다고 울고 웃는 극동방송 전파선교사로 섬기는 애청자 9910번님 주변에 극동방송 들으라고 많이 권유하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전도 대상자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좋아요. 자, 찬양을 조금씩 조금씩 들었는데요. 자, 이번에 찬송가 신청곡 2곡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 비빔국수 양념장을 만들면서 방송을 듣고 있어요. 교회로 가야 할 영혼들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도 기도로 비벼버리겠다. 비빔국수 드시면서 좋습니다. 좋아요. 3081번님 고맙습니다. 신청곡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4705번님 오늘 새싹 처음 오셨는데 2살, 5살 아이랑 함께 듣고 있다고요? 와,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2살, 5살 이름도 안 들었고 모습도 안 보이는데 그냥 귀엽네. 그냥 귀여워. 2살, 5살. 와,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이쁘기도 하죠. 이뻤다가 힘들었다가. 자, 드디어 방학생 왔습니다. 이제 전화해볼게요. 문자 주신 분 어디 가지 마시고 제 전화 겁니다. 일반 전화. 일반 전화 가요. 자, 다시 한번.

0: 다시 한번. 3848 3848 자, 신호 갑니다. 3848 30년 방학생 30년 방학생
1: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0: 아이고, 이게 금방 문자 보내셨는데 이상한 전화 아니에요. 3848번님 전화 받아주셔야 돼요. 30년 방학인데 지금 3848번님 제가 지금 전화 겁니다. 일반 전화 극동방송에서 거는 전화예요. 우리 30년 방학생 꼭 좀 받아주십시오. 아 주여 좀 전에 문자 방금 전에 주셨는데 아, 좀 쑥스러우실까? 화장실 가셨을까요? 주여! 아, 자, 그러면 다른 분 또 있어요. 다른 분. 다른 분 있습니다. 아. 2626. 2626번님. 2626번님. 신호 가고 있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어우,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네.
0: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계십니까?
2: 차안입니다.
0: 차안, 그 어느 지역이세요?
2: 경기도 시흥입니다.
0: 경기도 시흥 차안에서. 혹시 정차하셨어요?
2: 지금 이제 정차 해야 됩니다.
0: 그러면 정차 한번 해주시겠어요?
2: 예,
0: 천천히.
2: 네네.
0: 전화는 끊지 말고.
2: 네네.
0: 전화는 끊지 말고. 제가 다른 사연 읽고 있을 테니까. 정차하면 저 한번 얘기해 주세요.
2: 네네. 신호를 받고 있어가지고.
0: 예. 천천히 제가 다른 사연 할 테니까.
2: 예.
0: 3848번님, 우리 아까 30년 방학생이 통화가 곤란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아니, 우리 지금 2626번님은 정차에 네네. 신경 쓰시고 제가 사연 읽고 있을게요. 사연 읽고 있을 테니까 끊지 말고 정차하시면 저 부르세요. 3848번님이 지금 통화가 곤란하다고 하니까 제가 방송 끝나고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업체 분들과 차량으로 이동 중에 계신다고? 같이 통화하면 안 되나요? 협력업체. 자, 딸기 일하면서 듣고 계시는 6211번님 고맙습니다. 자, 인천.
2: 정차했습니다.
0: 주차했습니까? 자, 시흥에서 주차를 했는데, 야, 이 사연이 기가 막혀요. 45년 동안 무교입니다. 방금 할렐루야 찬양 가사를 듣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교회 가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가보겠습니다. 맞죠?
2: 맞습니다.
0: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2: 네네.
0: 45년 동안 무교란 얘기가 올해 이제 45입니까?
2: 맞습니다.
0: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뭐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다?
2: 예, 없습니다.
0: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요.
2: 네, 가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0: 예.
2: 막상 가보지는 못했어요.
0: 크리스마스 때도 안 가봤어요?
2: 네네.
0: 근데 교회를 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2: 그냥 교회 분들을 만나면 뭐 군대 있을 때도 이렇게 오다가 다 뵙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라든지.
0: 예.
2: 항상 웃으시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분들.
0: 그렇구나.
2: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0: 그럼 그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교회를 가보자고 한 번쯤은 해서 뭐 추수감사절이나 송구영 신예배, 크리스마스 그런 때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
2: 아닙니다. 군대에 있을 때만 이제 초코파이 때문에 가고.
0: 초코파이 때문에 갔고, 나와서는 한 번도.
2: 맞습니다.
0: 한 번도 못 가보셨는데, 교회를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갔다. 정말, 우리 좋은 분들을 잘 만났네요. 근데 어떻게 이 시간에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분이?
2: 우연히 지금 라디오를, 라디오가 저절로 켜져 있었습니다. 이 채널로.
0: 저절로?
2: 네네.
0: 본인 차 아닙니까? 본인 차 아니에요?
2: 예? 제 차인데. 예. 잘못 조정을 했는지 이렇게. 잘못 조정은
0: 오늘따라 이상하게 시흥이면은 106.9인데 거기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2: 맞습니다.
0: 오늘 처음 들었어요?
2: 극동방송은 오다가다 듣기는 들었었습니다.
0: 가끔 이렇게 우연히 좀 들었어요?
2: 예, 맞습니다.
0: 막 이렇게 찬양 나오고.
2: 네네.
0: 근데 오늘 딱 맞춰졌는데 진행자가 문자

0: 문자 보내라니까 그냥 보내봤군요.
1: 맞습니다.
0: 와, 근데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다라는 거.
1: 네네.
0: 근데 누군가 옆에서 좀 끌어줬으면 갔겠네요.
1: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오늘
1: 뭐
0: 제가
1: 딱히.
0: 팍팍 끌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1: 아,
0: 예? 오늘 그냥
1: 예, 감사합니다.
0: 확실하게 끌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 네.
0: 선물을 저희가
1: 아,
0: 드리거든요.
1: 예.
0: 이렇게.
1: 네.
0: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1: 아, 예.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1: 아, 예.
0: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패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라 견과, 루브루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요?
1: 너무 많습니다. 전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0: 아무거나, 그래도
1: 네.
0: 조금 더 좋은 걸로. 그렇게 골라주시면 제가 또 좋아요.
1: 예.
0: 예. 저도 이게 아무거나가 힘들어가지고. 예. 뭘로
1: 저는
0: 할까요?
1: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0: 먹는 거, 다 먹는 건데.
1: 아, 그렇습니까?
0: 다 먹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골라드릴게요. 그러면 먹는 거
1: 네네.
0: 중에서 조금 먹는 걸로
1: 예.
0: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당첨 문자 가면은 주소 좀 남겨주시고,
1: 아,
0: 교회
1: 예.
0: 가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
1: 네네.
0: 시흥에 어디 사세요?
1: 시흥시 신천동이라고요.
0: 신천동.
1: 신천동에. 네네.
0: 네. 자, 우리 신천동에 계시는 분, 우리 2626번님, 무교생,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답니다. 끌어달랍니다. 시흥 신천동에 계시는 분들 문자 한번 주십시오. 샵 1069번으로. 그리고
1: 감사합니다.
0: 우리 방송국에서도 잘 이렇게 봐서 건강한 교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나가 보는 겁니다.
1: 좋습니다.
0: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2626번님을 다 기다리고 계셨다가 오늘 딱 이렇게 채널이 맞춰지게 하시고 전화 연결을 해서 나한테 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 오빠, 그런 거 같으면 신기한 것
0: 신기하죠?
1: 같습니다. 네네.
0: 저도 이렇게 우리 2626번님하고 통화될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고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분하고 통화한다는 게 저도
1: 네네.
0: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1: 아, 예.
0: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2626번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1: 네네.
0: 교회 가셔서 한번 그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번 주부터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꼭 가보겠습니다.
0: 예. 저 따라서
1: 네네.
0: 기도 한번 할까요?
1: 아,
0: 예.
1: 좋습니다.
0: 저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열고,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어우, 정말 놀랍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야, 우리 2626번님. 제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1: 네네.
0: 오늘 당장 제가 시흥 신천동에 있는 건강한 교회
1: 아,
0: 두세
1: 예.
0: 군데 이상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꼭 이번 주에 가시고, 제가 중간에 좀 이렇게 혼자 가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연결시켜도 될까요? 이렇게 좀?
1: 괜찮습니다.
0: 예. 그렇게 제가 또 연결시켜 드릴게요. 분명히
1: 네,
0: 지금
1: 감사합니다.
0: 청취자분들도 시흥의 신천동에 계시는 분들이 연락을 줄 거거든요.
1: 아,
0: 그럼요.
1: 네네.
0: 지금 보니까 뭐 문자창에 지금 난리 났네요.
1: 아, 그렇습니까?
0: 어디 교회를 추천합니다. 어디 교회를 추천합니다. 제가 이거 싹 정리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또 연결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갔잖아요.
1: 아,
0: 아까
1: 맞습니다.
0: 먹는 거 고르셨는데,
1: 네네.
0: 먹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먹는 거두개 선물을 드릴게요, 오늘. 좋은 걸로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해가지고, 예. 정말. 근데 이 선물보다 진짜 더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거든요.
1: 아, 네.
0: 그 예수님 꼭 만나셔서

0: 아까 그 구주라는 말이 주인이란 얘기거든요.
1: 아, 예, 예.
0: 내 삶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면 그분 한번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좋은 일이 있거든요.
1: 아, 예.
0: 그렇게 한번 꼭 제 2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혹시 극동방송 듣다가 이렇게 들었던 찬양 노래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기억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0: 없어요?
1: 지금. 네.
0: 그러면 제가 어떤 곡을, 이 곡을 또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1: 네.
0: 이 곡은 아마 아실 거예요. 2626번, 이 곡은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이거든요.
1: 아, 예, 알고 있습니다.
0: 아시죠?
1: 네네.
0: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45년 전부터, 예. 우리 2626번님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목적을 갖고 부르셨대요. 이거 라디오 끄지 말고, 한번 계속 들어보시고요. 우리 2626번님, 오늘 정말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이 곡 보내드릴게요.
1: 예, 감사합니다. 당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2626번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이십니다. 참 신기하죠?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고 누군가 교회를 나가자고 얘기를 했던 적이 없대요. 우리는 아직도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미션이 있네요. 사명이 있습니다. 야, 저기 저 삼지대 뭐 저기 지구 반대편 뭐 그런 데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어떤 분하고 연결을 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분이 생각나네요. 이분도 딱 그거네요. 자, 이제 두세 군데 지금 건강한교회 소개시켜드리 그랬는데 지금 시흥에서 지금 뭐 이게 몇 개입니까? 와, 뭐 여기 저기 여기입니다. 우리 교회 뭐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이거 정리하려면 저 이거 아유. 아 근데 이 모습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한 영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분들. 아, 좋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1년 방학하고 있다가 가까운 교회 2주 전에 가서 예배드렸다고요. 참 눈물 많이 났다고요. 우리 0084번님 축하드려요. 당첨 문자 보낼 테니까 주소 적어주시면 축하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4952번님 전주에서 듣고 계시는데 지금 듣고 있는 분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있다고. 자, 우리 시흥에서 신천동 주변에서 교회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 정리해서 또 연결할 분도 선택해서 아까 그 남성분에게 제가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연을 소개를 못 하겠어요. 특히 시흥에서 온 문자들. 여러분, 한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신청곡들 가운데서 이곡 역시 많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말도, 주일 예배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은혜 보내면서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과 또 곤고함과 또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메마른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혹은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위드힘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19절의 말씀과 40장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요셉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창세기 39장을 우리가 네 번을 살펴보았거든요. 그럼에도 못 다룬 내용이 참 많습니다. 저는 주로 이 구조나 혹은 성경에 있는 큰 그림에 많이 집중하는 편이라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으니까 우리 성도들께서 스스로 묵상도 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인 깨달음과 적용을 그 빈칸에다가 여백에다가 이렇게 채워나가시면 훨씬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제가 참 감동적인 게 일주일에 설교를 다섯 번 리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 삶의 어떤 특정 부분을 접점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살피고 확인하고 그러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나중에 보면 제 설교를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지 않은 부분까지 더 깊게 저보다 더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존경스럽지요. 우리 성도들께서도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좋은 말이었다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흔적을 남기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씨름하고 또 그렇게 적용하면서 애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9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40장으로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9장은 요셉이 두 번째 옷을 입었던 10년의 세월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 두 번째 옷을 뺏기고 세 번째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에 비해서 한 장밖에 안 하니까 굉장히 분량이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기간을 보다라는 동사 그리고 또 손이라는 명사 이 두 개를 가지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비록 요셉이 마지막에 오니까 옥에 갇혀버리고 마니까 아이고 그 10년의 수고가 다 낭패로 돌아간 거 아니냐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요셉의 삶이 점점 더 형통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왜냐하면 참된 형통이라는 것은 세속적으로 성공했다 어떻게 잘 됐다 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형통.

동합니다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 이웃을 복되게 덕스럽게 섬기는 공익적인 삶, 섬기는 삶이 형통한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는 것이 형통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지금도 형통한 것입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이 사람은 종으로 만들 수 있고 죄수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형통한 것은 전혀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키워드 혹은 주제의식이 가득 담겨있는 구절도 있지요. 이번 설교에서는 제가 안 다루고 지나갑니다. 21절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사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21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해 주시니까 사람이 그에게 은혜를 주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사람의 은혜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인자는 그 유명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 언젠가 그 룻기를 다루면서 룻기에 관통하는 주제어로서 이 헤세드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언약하고 이런 데서 제가 오늘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한 줄로 표현하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신적인 호의, 이게 바로 헤세드의 기본 뜻인데요. 그 적용은 엄청나게 풍부하게 성경에 나타납니다. 어쨌든 설명은 생략하고 적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접 어떤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이나 유력자에게 잘 보이고 그의 호의, 은혜를 얻으려고 우리가 자꾸 사람 앞에서 비비적거리고 눈치 보고 그러면 우리가 산티나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헤세드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걸고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은혜도 받게 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 나타난 또 다른 성경이 어디입니까?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 한마디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왕이 주는 밥상인데 신앙으로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먹을랍니다. 다른 거 주세요 했더니 이것 자체가 이미 사형감이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한 황관장 아스부나스가 여호와께서 황관장에게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니엘을 잘 봐주었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공식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야 할, 그리고 열매 맺고 맛을 보아야만 할 우리 각자의 숙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넘어갑시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요셉이 옷을 바꿔 입은 상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죄수의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입던 옷은 강제로 뺏겨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다시 억울함을 겪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처와 모욕감을 얻게 됩니다. 감감리수범으로 지금 옥에 갇혔으니까요. 그 수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10년 공부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 그런 말이 있더니 1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하고 빠동빠동 살았는데 결과가 이거가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도 그래서 결국 똑같아져 버렸다 말할 수 있어도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옷은 아버지가 그냥 입혀준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냥 입혀준 것이고 둘째 옷은 요셉이 마당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스스로 수고로 획득한 삶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게 하나 차이고 두 번째, 첫 번째 옷을 뺏길 때는 요셉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당하는 것밖에, 무기력한 것밖에 할 수가 없었지만 이 두 번째 옷을 뺏길 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뺏긴 게 아닙니다. 요셉이 의지적이며 신앙적으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됐나 결론에서 보자면 정말로 낭패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렇게 된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당당해도 됩니다. 꺼리낄 게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신앙으로 이겨낸 결과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요셉의 진실을 알아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땀 흘려 이룩해 놓은 이 자리, 여기에 자신의 목을 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룩한 성공, 거기에 영혼이 매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잃을까 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안달부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협박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 거지요. 정욕의 늪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도 청년이며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에는 무너져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벗어버리기까지 하며 급히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의 손에 들려있는 요셉의 옷을 바라보고서 온갖 추잡한 상상력을 더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의 정결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이룩했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 자기 10년 인생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다가 벌써 이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옷을 입었던 10년 기간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캐릭터, 인격, 한 사람 됨을 만들어내신 시간이 바로 그 10년의 종살이였다. 그렇게 묘사를 하죠. 사람을 만드신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어떤 말인지 요게 세 번째 옷의 기간하고도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옷의 의미에서 두 번째 옷의 기간을 제가 설명하려고 애를 쓸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자기도 갇힙니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옥입니다. 아무 옥이 아닙니다. 시정 잡범들이 모이는 그런 옥이 아닌 거죠. 특정한 대상을 위해 예비된 옥에 갇혔다고 39장 20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39장 22절에서 그 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또 요셉이 다 맡아서 간수장이 신경도 안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즉 큰 그림에서 보자면 이 옥이 요셉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죄수란 왕에게 죄를 지은 자를 말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왕에게 죄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깜냥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애굽 왕에게 얼굴이나 본 적이 있어야 무슨 죄를 짓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옥에서 왕에게 죄를 지을 법한 그런 애굽의 거물들을 상대하는 위치, 그들을 전체를 다 이렇게 매니지하는 위치에 요셉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 사람들보다 더 소상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왕의 정책에 대해서 대쪽 같은 직언을 하다가 일시적인 미움을 받아서 여기에 갇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왕도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들이받아버리면 내가 뭐가 되노 안면이 이러면서 왕이 그렇죠 괘씸죄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갖고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 왕국에 있는 틈새를 이용해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아주 악질적이고 나쁜 그러나 머리는 팽팽 돌아가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신분에서도 그렇고 재능에서도 그렇고 애굽의 최상급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힘의 구도 그 나라의 허가 무엇이며 실이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 좀 더 지나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아주 골치 아프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거야. 막 거기서 겪었던 특별한 일. 그죠? 죄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근데 꼭 막판에 하나 잘못돼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막 들으면서 요셉은 애굽이란 나라의 가장 깊은 내막들 그 애굽 상층부의 가장 깊은 내막들 왕실의 그 허화실을 확실하게 여기서 파악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최근에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왕의 최측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차하면 독을 살짝만 섞으면 왕을 바로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왕의 거의 절대적인 신임이 없으면 이 자리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잠깐의 기록에 보면 옛날에는요, 왕 앞에 떡이나 술, 뭐 음식이나 술을 진상하다가 진상하는 사람의 얼굴이 영 꾀죄죄하고 기분이 영 안 좋으면 그걸로 사형입니다. 왕이 찝찝해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항상 빵실빵실 웃으면서 갖다 올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하는 암시죠. 그러니까 그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애굽 왕에 대해서 이들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바로 이들이 요셉의 관리하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옷은 겉으로 보기에는 최악이죠. 강간 미수범으로 죄명이 딱 그렇게 꼬리표를 달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실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한 가장 적절한 준비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최고들만을 상대할 수 있는 자리에 요셉이 앉아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냈던 그 두 번째 옷의 세월 10년은 거룩하고 신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됨을 다듬으신 기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세 번째 옷을 입었던 기간, 겉으로는 죄수였지만 사실은 애굽의 총리직을 누구보다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직업훈련학교였습니다. 아주 인텐시브 코스입니다. 여러분, 2년 반 내지 한 3년 만에 애굽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여기보다 더 나은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왕실에서 전문 정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준비와 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속성으로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 그게 바로 지금 이 감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기가 막힌 반전이고 하나님의 이런 묘수가 여기에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 역시도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실수도 실패도 없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우울해지거나 너무 낙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궁극적인 결론을 바라보면서 밝게 적극적으로 내게 허용된 순간순간마다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힌 요셉이 그랬다면 우리는 여러분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꽤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말하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저는 어렵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도 많았습니다만 형님이 나를 팔아먹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 슬프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저는 강간 미수범으로 옥에 갇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랬다면 여기 부르지도 않았었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데 그랬던 요셉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자격 없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면서 용기 내고 다시 한번 서십시오. 다시 옥에 갇힌 요셉의 입장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다시 이 두 번째 옷을 입은 과정을 보면 아, 그 기간이 참 중요했구나.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형님한테 팔려가지고 남은 나라 가서 종살이 하는 놈, 아이고, 그 일 열심히 살아가 뭐 할래? 네가 거기서 되면 어디까지 되면 뭐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낙망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그 기간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열심히 종살이 했던 그 10년의 세월, 그 아름다운 헌신이 세 번째 기간에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외적으로 보면 이건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상황이지만 그 옥은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어떤 일꾼이 되어 있습니까? 이미 오늘날로 치면 7성급 호텔, 세계 몇 개 없는 그 7성급 호텔

전체를 관리하는 총지배인의 그 능숙함 정도로 아주 당당한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같은 사람이 그 큰 집의 일을 맡겨놓고 신경 안 쓰는 게 더 잘한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옥의 간수도, 그죠? 간수장이 그 죄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릅니까? 다 알지요. 얼마나 까탈스럽고 별난 사람들인지 알지요. 그런데 요셉이 자한테 그냥 맡겨놓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요셉은 아주 탁월하게 사람과 일과 맥을 다룰 줄 아는 전문 일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안 봐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죄 짓지 않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깨끗한 영혼의 성숙함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주머니 속의 송곳은 삐져나오게 마련이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송곳은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마치 그것처럼 이런 일꾼은 드러나는 법이라는 거죠. 단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읽으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성경을 일기장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작정하고 읽으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엄청난 수백 년의 세월을 우리는 지금 한 시간 만에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살았던 그 인생도 금방금방 저절로 쉽게 잘 지나갔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아니에요.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은요, 무려 10년간의 이야기입니다. 그 10년간의 이야기가 훌쩍 쉽게 지나간, 아니요, 우리가 살아오는 그런 느낌처럼 살아온 거예요. 내 지나간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10년을 거슬러 지나가서 살아왔던 내 인생의 그 지루함처럼, 그 평범함처럼, 그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뇌처럼, 어쩌면 요셉은 더 악한 환경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채워온 것이에요. 40장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옥살이요, 만 2년 이상 근 3년을 꽉꽉 채웁니다. 그 3년 기간 동안 강간 미소비는 꼬리표가 떨어지질 않아요.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어찌 요셉인들 갈등이 없으며 혼란이 없었겠습니까? 처음 옥에 갇혔을 때는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당당하다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뺨 맞고 침뱉었을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놈 중에 들어올 만하다고 들어오는 놈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그죠? 도리어 침뱉고 모욕하고 요 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토해봐 해서 막 털어놔봐 하면서 막 얼마나 괴롭히고 그렇게 했을지, 여러분 그런 세월들이 왜 요셉에게는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죄명을 가진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당하면서 옥살이를 시작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탁월하고 남달랐던 게 뭡니까? 그 모든 순간을,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겪어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 사실을 그거 하나 붙들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파했다는 거예요. 아픈 건 사실이죠. 아무리 진실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런데 주님은 아시죠? 이러면서 버텨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이고 그가 살아갔던 방식, 삶의 법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확신이 있어요. 그의 삶에서 체험된 게 있어요. 아무리 불리하고 악한 환경에서 해도 환경은 바꿀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나쁜 평판과 또 오욕을 뒤집어 썼다고 해도 그 평판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좀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요즘 청년들의 생각 속에 의외로 비관주의, 패배주의가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무슨 숟가락 수저 논쟁이 있죠. 흙수저라서 뭐 금수저, 은수저, 무슨 별의별 희한한 수저들이 다 나오던데, 그러면 요셉은 무슨 수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저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관적인 언어, 자조적인 언어들로 자기의 삶을 희화화하면서 그렇게 자꾸 점점 침체되고 약해져가는 모습들, 여러분 동의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요셉을 보시면

보십시오. 환경의 변화에 침몰되지 않는 단련된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뭐라고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종입니다. 지금껏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신인류가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원리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마지막에 도달할 삶의 결론, 영원한 우리의 숙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틀에서 우리를 판단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면 답이 안 나오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영원한 관점 속에서 바라봐야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삶이 해석되는 비로소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처럼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을 단련하십시오. 변화에 어떤 변화가 몰려올지라도 거기에 침몰되지 않는 견고한 인격을 내 안에 심으십시오. 요셉은 더 나빠졌죠. 더 나빠진 환경, 어쨌거나 씻을 수 없는 얼룩진 평판, 이거 다시 신뢰로 바꿔낸 사람입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처음에 저거 완전히 또라이인 줄 알았어. 완전히 저게 그렇고 그런 놈인 줄 알았어. 들어오면서 쥐가 뭐라고, 이 옥에 들어온 것만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할 히브리 종놈이 쥐가 뭐라고 혼자 고결한 척하고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쟤가 좀 다르다. 좀 다르다. 쟤는 적어도 쥐가 말한 대로 그런 짓을 할 놈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여러분 그 옥 안에서 그렇게 서서히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힘은 들겠지요.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치열하지 못한가? 왜 바꿔내지 못하는가? 우리는 인생이란 언제나 나를 잘 봐주는 사람만 상대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꿈속의 세상, 동화 속의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악인들과 죄인들의 길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그 죄의 길 아래로 몰고 가고자 하는 세상과 맞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주신 복을 지켜내며 마침내 행복자로, 복을 지켜낸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해는 풀면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바꾸면 됩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면 됩니다. 실패한 것은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포기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안 돼요. 스스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 같은데 뭐 하나 딱 틀리면 완전히 비뚤어져 버리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영혼의 심줄이 약해서 그럽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만 좋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나빠도 기본적인 나라는 한 사람됨,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나의 삶의 원리, 이것만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렵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며 세상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운명과 삶을 향해 외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편견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 가지 오해 속에 짓눌려서 숨도 못 쉴 것 같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지경입니까? 당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사실 자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견고하게 붙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요셉을 마침내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는지 보십시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그 광야의 끝자락 같은 삶의 현실,

0: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동구 전하 2동에 위치한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34-7111번, 지역번호 052-234-7111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보내며 뜨거워져가는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저께 베네수엘라에 규모 7.0이 넘는 강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도 수천 명에 달하는데요. 아직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이 많아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일본 이와테 현에서도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하지요. 사람들이 속히 구조되고 더 이상의 피해가 커지지 않기를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눈앞의 일이나 내 상황에만 집중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좁은 시야로 살아가게 되지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함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아파하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더욱 깨어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클래식 FM인가 하고 잠깐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클래식 곡으로 문을 열어봤어요.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바로크 시대 작곡가 비발디의 모테트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아리아로 오늘 문을 열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곡을 올려드렸던 비발디의 이 모테트. 맑고 깨끗한 느낌을 주지만 사실 가사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통이 있고 허망한 이 세상에 평화가 없다고 단언하는데요. 오직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 갈면 갈수록 실감하게 됩니다. 온갖 사건 사고 또 아픈 소식들 또 이번에 이런 자연재해들 앞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무력감을 느끼곤 하지요. 이러한 시대에 더욱더 깨어있어서 참 평안이신 예수님을 더 전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혹시 또 복잡한 마음으로 각자만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참 평화 되신 예수님 꼭 붙잡으면서 같이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 찬양 언제나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67번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7149번님 저희 남편 회사 화물차에서 극동방송 라디오 틀어놓고 다니더라고요 라고 지금 각자의 일터에서 또 이렇게 찬양 틈틈이 들으며 극동방송 다들 함께하고 계시죠? 네. 0555번님. 이직 중에 다음 달 근무 시작하게 됐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인데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다음 달 근무 시작이면 다음 주 7월 1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근무하시나 보네요. 긴장도 좀 되고 많이 설레기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출발, 새 일터에서 잘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신청하셨어요.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지선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지선의 찬송가였고요. 이어서 김도현의 찬양으로 사랑이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샵 1069번으로 두 글자 키워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문자 답장으로 이번 주에 말씀 씨앗 배경화면 보내드립니다. 멋진 캘리그라피로 출애굽기 20장 24절이 새겨진 배경화면인데요. 다운받으셔서 배경화면으로 설정해서 암송도 하시고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1113번님, 작은 딸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태아의 장애 검사를 했는데 12주, 13주까지는 정상이었는데 뇌가 잘 자라지 않고 있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무 이상 없기를 바라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나의 등 뒤에서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방송에 나온다면 녹음해서 작은 딸에게 보내주고 싶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1113번님 지금 잘 녹음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따님께 부모님의 이 마음이 부디 잘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따님을 깊이 사랑하며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전해진다면 좋겠네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또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테너 이종욱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이야기, 또 말씀 나누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7812번님, 말씀 씨앗 배경화면 감사합니다. 샬롬 하셨고요. 또 그 밖에도 3167번님, 0284번님, 0690-5715-7202번님 외에 많은 분들이 또 씨앗 이렇게 키워드 보내셔서 말씀 씨앗 배경화면 챙겨가셨네요. 2042번님, 아이 학습하는 시간에 같이 걸어가기를 함께 듣는데 아이가 참 좋아하네요. 말씀 씨앗 받으시는 분들이 참 좋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배경화면 받아서 주위에 공유하시나 봐요. 네, 말씀이 새겨져 있는 화면이니까요. 여러분 이미지 받으셔서 주위에 또 전하면 또 그것도 말씀을 전하는 계기가 되겠죠.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 새겨져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네, 말씀 씨앗 심기 시간에 신광교회 전영수 목사님께서 이 말씀 또 내용 전해주셨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처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 임하고 복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고 기억되는 곳, 바로 예배의 자리인데요. 예배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니까요. 예배의 자리는 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자리가 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24절이 새겨진 이 배경화면 아직 못 받아보신 분은 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글로벌 예배아카데미의 찬양입니다. 성삼위일체.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합니다.
1: 오늘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고요, 이분께도 선물 드리며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53번님, 극동방송 7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5년 전쯤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 만난 사연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남편이 20년 동안 뇌종양으로 투병하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5년 전 천국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니 남편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아유, 그러셨군요. 어떤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선물 받으셨는지 문득 궁금하기도 한데, 아마 그 당시의 진행자도 남편분 영접하신 소식에 크게 기뻐하면서 축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도 선물 받으셨지만 오늘도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께서 아프셨지만 그 병상 곁에는 늘 극동방송 말씀과 찬양이 또 함께하고 있었겠죠. 남편분이 지금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모두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방송되는 설교 말씀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바울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놔둬도 자신의 지식, 자신의 배경, 자신의 것으로도 이 세상을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들어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고 전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각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심지어 사도행전에 기록되듯이 약 40여 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을 것이라며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됐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차례 재판과 신문을 통해서 바울이 한 일을 오히려 담대하게 전하지요. 그리고 재판장에서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라며 상소를 하지요. 그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죽어도 되고 나는 죄수여도 되지만은 내가 죄수의 신분이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면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쫙 펼쳐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좋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좀 잘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도 거기 소망을 걸고 아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는 될 수 있겠구나, 저런 복음 받을 수 있겠구나, 저런 형통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절정을 해서 바울이 탄 그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에서. 그리고 거기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제 3자 입장에서 봐도 잘하고 있잖아요.

갈길 가고 있잖아요. 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저런 풍랑을 주시고 왜 저런 큰 고통을 주시고 아무 소망이 없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자꾸 주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기회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어려운 상황을 준다, 광풍을 만나게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게 한다라는 것에서만 마치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이 내 인생에, 내삶 가운데, 내 삶을 역전시키고 내 삶의 방향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기회이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가면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는 At last, all hope was gone. 결국 모든 소망이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입니다, 지금. 그 다음 뭡니까? 죽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 소나신 로마로 가는데 이런 풍랑을 만나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먹을 것까지도 다 던져버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기 베타에 있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번 항해 지금 이 금식기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온데 이 범선으로는 우리가 이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11절에 백부장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관리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갑니다. 바울의 말은 사실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등장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절망밖에 없는 죽을 것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옆에 사람도 기대할 수 없고 상황도 기대할 수 없고 배도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죄수로서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 제 말을 안 들었습니까? 그때 제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걸요 라고 말하는 것이 혼나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단어가 달라지십니까? 여러분이여 하다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이 가운데 이렇게 안심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할 일이 있어. 너 로마에 가야 돼. 왜? 복음을 전하러. 너가 가야 할 목적이 있어. 해야 할 일이 있어. 난 거기 너를 보내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러니 이 바다에서 너를 침몰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어둠을 주십니까? 왜 자꾸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데 잘하려고 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자꾸 깜깜한 데로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어떤 상황도 그들의 어떤 것들도 살려주고 기대고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믿음만을 붙잡을 수 있다는 뚜렷한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과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르다가도요 그 문제만 해결되고 좀 살만하면요 또 살만한 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오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은 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 자신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상황보다 강하고 믿음이 힘 있는 사람보다 강하고 믿음이 경험보다 강하고 믿음이 실력보다 강하고 믿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상황에 집어넣으실 때는 아픕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내게 있사오니 버텨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기도의 입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펼쳐낼 수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안심하세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딱 들으면 어떤 생각할까요? 듣기 싫을 수도 있고 지금 무슨 소리 하시지만 소망을 가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니까 27절 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며칠이 지났습니까? 열나흘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안심하세요 라고 해놓고 며칠 동안 안심 못했습니까? 14일 동안 안심할 상황들이 하나도 안 생긴 거예요. 그래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와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친구들이 또 아픈 사람이 있다,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기도 부탁할 때는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팀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을 꼭 하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모르니까요. 그들은 소망의 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신 일들도 그들도 알아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상황 가운데서 열나흘째 되는 동안 아무리 없으면 답답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빨리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 열나흘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열나흘이 아니라 50일이 되고 100일이 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응답의 때는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과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길어진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때가 길어진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안 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공들이 먼저 야 저 말 믿지 말자, 우리가 먼저 구조용 보트라도 타고 도망가자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거룻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림에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 즉,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왜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결과가 안 나타나?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오히려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럼 너 다른 방법 있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좀 상황이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의문 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바울의 말을 듣지?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지금 바울의 말을 들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이 뭐 보여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고 바울이 이것을 리드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꼭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 현상들이 여러분 나타나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희한하리만치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0: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상황을 만들어가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아무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살려줍니다 했는데도 14일 동안 이들은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며 지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 여러분 드세요. 아 먹자 빨리 먹자. 잠시만요. 드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어야 됩니다. 자 두 손 모으세요. 마칠 때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음식 먹고 힘내어서 이것을 버텨내고 우리의 갈목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세상은 돈으로 실력을 나타내지만 세상은 능력으로 실력을 나타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다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믿음이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됐고 능력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이 말씀 그대로 다 배에서 구출함을 받고 어느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섬에서도 독사에게 바울이 물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저거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 풍랑 가운데선 건져질지 몰라도 죄가 많아서 결국은 저렇게 결국 독사한테 물려서 죽는구나 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오히려 그 추장을 살려줍니다. 바울이. 그리고 이들은 바울을 향해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떠밀려간 그 섬에서도 높임을 받고 그들이 다음 행로로 갈 때 그들이 먹을 거 싸주고 입을 거 싸주면서 그 다음까지 가서 로마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하나님 왜 때가 빨리 오지 않아요? 왜 자꾸 어둠이 오래돼요? 내가 기도 안 됐는데요. 기도한 지가 벌써 얼마 됐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그때 함께 주신 답은 그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 놔두고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어떤 뭐 분노로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어둡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지금 안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는 이 바울처럼 근거 있는 자신감 그 믿음의 입으로 기도를 해보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축복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자신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5-191번 052-265-0191번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 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어른 도감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드린다는 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삶의 일부를 주는 거야 라는 대사요. 사람은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게 아니죠.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 오는 겁니다. 나에게 시간을 내주는 사람은 마음을 내주는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제게 여러분의 마음 한 자락을 내어주셨던 것 아닌가 생각해봐요. 이 시간에 극동방송을 선택해주신 것, 이 시간에 음악이 꽃피는 시간을 선택해주신 것,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한 자락을 내어주신 것,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께 저의 시간의 한 자락, 삶의 한 자락을 내어드리려 애썼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잘 전달됐을까요? 오늘은 제가 울산에서 방송을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발령을 받아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발령을 받고 쭉 생각하면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떤 말을 드리고 싶을까 생각했을 때 짧은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받은 사랑은 큰데 드린 사랑이 영 부족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은 참 뜨거웠으니까 그리고 열심으로 이 땅을 사랑했으니까 그 마음 한 자락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막방이에요. 네, 찬양 많이 띄워드리고 축복의 찬양 많이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꼭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축복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오늘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도 음악이 꽃피는 시간에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세영입니다. 오늘 음악이 꽃피는 시간은 마지막 방송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저보다 훨씬 멋진 어떤 분이 오셔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방송을 하고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네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큽니다. 오늘 막방인 만큼 여러분들께 축복송 최대한 많이 띄워드리고 저의 마음을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께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송 띄워드릴게요.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1: 어노인팅 앨범에서 그는 사랑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특별히 정말 한 시간 내내 축복송을 띄워드렸는데 제 마음이 여러분께 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내주신 응원

응원의 메시지들 간직하면서 저도 잘 떠나고요. 여러분들도 삶의 모든 지경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마음,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 전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제작 진행의 강세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그리고 반드시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 그분의 운전대 위에 손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속력을 내고 굽은 길을 지나고 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에게 아뢸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권인데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짐과 염려를 함께 져주신다는 사실에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왕이신 주께로 김경민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문을 열었는데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꿈이 있는 자유의 새 하루 그리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스의 성자의 귀한 몸 찬송 메들리도 듣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무릎 위에서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무릎에 가만히 앉아 운전대 위에 손만 올리면 됩니다. 주님의 운전대에서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찬양 감사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짐과 염려를 함께 져주시는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이었죠. 아이빙 미니스트리의 찬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2906번님께서는 성경 1독 30장하고 신청합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오늘도 승리하셨네요. 신청해 주신 찬양 잠시 뒤에 듣도록 하고요. 또 우리 6381번님께서는 충북 보은에서 뱃들공원에서 또 자전거 킥보드 타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야곱의 축복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신청 찬양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신청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가 오늘도 풍성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도 이렇게 신청 찬양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먼저 신청하신 찬양들 이어 듣고 올게요. 먼저 마라나타 들으시고요. 야곱의 축복 이어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 온전히 여러분의 것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말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붙잡고 또 복된 주말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 해주시고 또 귀 기울여 애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의 하나님 48번째 설교로 함께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온전한지 스스로 시험해 봐라. 그리고 믿음의 소유자라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 증거가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죠. 하나님 사람 맞네? 믿음의 소유자 맞네? 왜 맞다라고 얘기합니까? 증거가 보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라면 가짜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권고를 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인지 하나님의 진짜 성도인지를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증한다는 것이 뭐냐면 진짜인지 증거가 보여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보이지 아니한다라면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이 구절을 이미 익히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있는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증거가 확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아니요. 회사에서도, 내 사업의 터전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삶의 중심에서도 내가 믿음의 소유자의 증거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있다는 얘기거든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병약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확고부동하다라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져도, 때로는 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기도는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믿음의 소유가 온전히 있는지 확증하여야 된다. 증거가 보여야 된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어떻게 보여져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당신이 목사라면, 당신이 중직자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죄에서 멀어지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투쟁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소유자의 증거입니다. 나는 죄 안 짓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생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는 죄 짓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죄 짓지 않습니다라는 증거가 보여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화날 거 화나고 질투할 거 질투하고 시기할 거 시기하고 거짓말할 거 거짓말하고 후욕할 거 후욕하면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다라면 나중에 버림받은 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온전한 크리스천이라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7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당신이 옳은 자입니까? 당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옳은 자,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악을 조금이라도 행하지 않게 원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극렬히 싫어하시는 죄가 예닐곱 가지니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죄의 특징은 혼자 짓는 죄가 아닙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남에게 아픔을 주는 죄. 그 죄를 하나님이 극렬히 싫어하시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때로는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해서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 중에 모르고 지은 죄보다는 알고 지은 죄, 혼자 짓는 죄보다는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죄, 세상에서 짓는 죄보다는 성전 안에서 짓는 죄,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극도로 격렬히 싫어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사탄 마귀는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누구를 쓰러뜨리려고 항상 공격하느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충성 봉사하는 사람, 맨손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항상 뒤에서 공격합니다. 그것밖에 못해? 그거 틀렸잖아. 그거 잘못됐잖아. 그거 부실공사잖아. 아니, 밥만 없잖아. 반찬이 이상하잖아. 아니, 청소를 한다고 이렇게 해놔서 항상 피를 흘려요. 이 사람의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 내리고 그 믿음의 열정을 다 깎아버리는 그 일,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계속해서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중상모랴, 목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야 저 목사가 말하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들려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목사의 이미지를 다 깎아버리고 우리 교회 영적인 리더자들, 장로님, 권사님, 아니면 찬양 인도자, 아니면 구역자님, 여전도회자님, 남전도회자님에 대하여 중상모랴, 근거 없는 무성한 소문들, 자기만의 예측과 억측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자기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로 자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주는 중상모략의 모든 일들을 사탄 마귀는 늘 계획하고 실천해

넘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점검해봐라. 너희가 믿음의 소유자인지 확증, 증거가 보여야 한다. 그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죄와 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와 싸워 승리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승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당신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쩌다가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경향성이 항상 착한 쪽으로, 친절한 쪽으로, 이해해주는 쪽으로, 관용해주는 쪽으로,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실수는 있겠죠. 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어쩌다가 죄를 저지를 때도 있겠죠. 그럴 때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앉았다고 하면 후욕하고 거짓말하고 만났다고만 하면 비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교회만 있으면 거짓말하고 빠져나가고 우리의 삶이 경향성이 이런 쪽이라면 믿음의 소유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잖아요. 증거가 안 보이는데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의인도 때로는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경향성,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성.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열왕기상 6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 시작.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지금 건축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 마음에 쇠 망치질 소리, 연장 소리, 잡소리, 도끼질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카로운 소리,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소리, 안 좋은 소리, 잡소리, 공의 소리, 이것이 들리지 않냐고 내 마음에 온전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찬송 소리, 감사 소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소리,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미고 사축의 영적인 소리가 널리 널리 울려 퍼지고 있다면 내 마음에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어지고 있구나.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이렇게 영적인 소리, 신령한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면 나 그래도 못났지만 나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거꾸로 쇠 연장 소리, 돌 부딪히는 소리, 방망이 소리, 도끼질 소리, 잡소리, 날카로운 소리, 비판하는 소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소유자 아니에요.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 아름다운 소리, 영적인 소리가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앞에서 보면 죄송합니다만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시간만 난다라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예수님 자랑하고 전도가 뭐라고 했어요? 성교가 뭐라고 했어요? 그분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일이 전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들에게 알려준다면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꼭 교회 안 모시고 오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널리 널리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마음에 성전을 세워 나가고 있는가?

그 증거가 보여야 되는데, 목사님 증거가 보여요.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짓말도 잘하고 남들 비판도 잘하고 싸우기도 잘하고 세상 말도 잘했는데 이제는 언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그냥 앉았다고 하면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사람들 세우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네, 성전 온전하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2장 2절 말씀. 역대하 2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 돌을 떠날 때 8만 명과 이를 감동할 자 3,600명. 짐꾼 7만 명. 그렇게 많아? 솔로몬의 성전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장광고, 길이 넓이 높이, 아니요, 그냥 40m, 50m예요. 뭐 학교 운동장만 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막 의리의리하거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더 크게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습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크기가 크지 아니하는데 굳이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 사랑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얼마나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지, 진꾼만 7만 명, 돌을 떠낼 자 8만 명, 감독하는 자 3,600명.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분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100명, 200명, 5,000명, 만 명 목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몇 번 달아보셨어요. 너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인생의 맨 밑바닥. 저의 존재감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의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감 속에 있을 때 너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저를 달아본 적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찬송을 명령하십니다. 너 이런 일을 만나도 나를 찬양할 수 있는가? 마치 욥처럼 욥이 10자련을 잃어버리고 자기 머리를 밀어버리고 자기 옷을 찢고 난 다음에 욥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명령하시더라고요.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야 김성구, 김목사,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찬송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저를 달아보신 적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마이너스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또 두 번째 엄청난 헌금을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 있는 사람이나 그 정도 헌금하는 거지.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엄청난 헌금을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5천원, 만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달아보신 거죠. 솔로몬 보세요. 이 작은 성전 하는데 뭐가 그렇게 7만 명, 8만 명이 필요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저울질합니다. 그 상황에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나를 인정할 수 있느냐? 솔로몬의 마음 보세요. 차고 넘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계산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판 던지지 않겠습니다. 튕겨보지 않겠습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에 세워나갈 때 철연장 소리, 망치 소리, 도끼 소리 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에 세워나갈 때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잘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요.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릴 때 내가 희생되어져도 좋사오니, 내가 낮아져도 좋사오니, 내가 손해봐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8장 11절, 역대상 28장 11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 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가장 무서운 복음이 있더라고요. 그 복음은 내가 복음. 내가 좋은 쪽으로, 내가 편안한 쪽으로,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편리한 쪽으로 내가 복음. 내가 딱 봤더니 이것이 좋고 그러면 하는 거고, 내가 딱 봤더니 이게 싫고 그러면 안 하는 거고, 내가 불편하면 피해가고, 내가 좋으면 좋으니까 하는 건데 그게 순종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꺼리껴지면 절대 안 하면서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 그 건축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 너무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취사선택합니다. 이거는 박정노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거는 최권사에게 향하는 말씀이지, 나는 이 말씀 아유 부담되더라, 꺼리껴지더라, 이 말씀은 내가 물리치고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하고 내가 순종하기에 좋은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수용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건 거부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수용할 건 수용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취사선택하는 내가 복음 너무 무서워. 한마디로 공사로 치자면 부실 공사입니다. 완벽한 공사가 되려면 설계도대로 1cm, 1mm의 착오 없이, 재료, 재질 착오 없이 있는 그대로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껄끄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진행하고, 어려운 부탁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진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올바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복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니 작은 비바람에도 무너져요. 아니 이 작은 일에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이 화를 내고 교회 안 나오고, 이 작은 일에 삐지고 얼굴 붉히고, 이 작은 일에 형제를 미워하고, 왜 그래요? 부시공사라서 그래.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지 않으면 작은 비바람에, 홍수에, 태풍에 흔들흔들 무너져버린다고. 왜 그러냐면 내가 복음 설계도로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우니 그 건물이 튼튼할 리가 있나. 내진 설계가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멘트 비율과 쇠 비율과 온전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대로 세우니 그 작은 일에 흙탕물이 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세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누가복음 19장 47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판사람은 가르는데 하지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팔려고 계획하고 모의하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계략하고 모략하느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아니요, 너무 잘 알아요. 토라 오경, 모세의 토라 오경을 달달달달 다 외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인데
왜

0: 예수님을 팔아넘기느냐,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내가 복음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다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아니요, 다 암송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기는 자가 됐느냐?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대단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모르고 짓는 죄는 용서받기 쉽지만 알고도 짓는 죄는 용서받기 참 어려워요. 말씀을 읽어봅니다. 역대하 2장 1절 말씀. 역대하 2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먼저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이어서 건축했습니다. 그의 선택을 바라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내가 기뻐하는 쪽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맨 위에 올라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뭐 시간 나면 하고 형편 좋아지면, 일단 내가 중요하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나가 중요하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한 선택은 시간 나면 하고 남으면 하고 짜투리 남으면 하고 병든 것 있으면 하고 남는 것 있으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면서, 하나님은 항상 내 삶 가운데 맨 뒤에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야지, 나 내가 못 받고 내가 잘 되고 나. 아니요, 하나님을 맨 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보배로운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내 아내, 내 남편, 내 새끼, 내 가정, 내 일 다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 남으면, 여유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구축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궁궐을 생각하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바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시험하고 내 믿음의 소유가 온전한지 자기 스스로를 확증해야 된다. 너의 삶 가운데 믿음의 소유자에 대한 증거가 보여야 된다. 그 첫 번째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 보여야 하느냐? 믿음의 소유자라면 죄 짓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소유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와 싸워 승리하여야 뭐요? 우리의 내 마음에 성전을 세워드리는 일이 신앙생활이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릴 때 철 연장 소리, 잡소리, 쇠소리, 막지지 소리 들리지 않냐고 감사 찬송 영광의 소리가 들려져야 하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 일꾼 그리고 짐꾼 8만 명, 7만 명 그 정도의 숫자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니 계산적이지 않냐고, 이에 타당성을 쫓지 않냐고, 아니 이렇게 엄청난 도원을 왜 숫자느냐?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그러하고, 또한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바라보고, 내가 꺼리낌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내 삶과 내 우선순위가 내 대궐이기보다는 내 궁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 삶과 내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확증이 내 삶 가운데 증거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산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9125번, 지역번호 052-244-9125번 2, 3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

1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하지원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혜리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입니다. 형제님, 저는 모태신앙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고 대학 지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매우 유교에 심취했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는 늘 이 두 분 사이에 신앙의 문제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되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잘했느냐? 어린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싫었던 겁니다. 나빴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하지? 이게 제 신앙의 갈등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냥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를 때까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성숙해 갔습니다. 성경 암송도 참 잘했고요.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고 아마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하면 한 100명이 넘을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제 고등학생 때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도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어떨 때는 예배 중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저렇게 싸우지? 이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린 저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둘 다 혼을 내줄 텐데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의 신앙적 갈등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걸 저는 의문 중에 의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진학을 한 후에 저는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도 교회는 싫은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0: 그때부터 저는 많은 연구를 했답니다. 많은 철학자들 연구를 해봤더니 어디도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란도 읽어봤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불경 중에 선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교까지 타고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라든지 힌두교 고대 경전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 학교 때 한참 방황할 때, 그때 인도 철학자들이 사상계를 흔들 때였습니다. 마하나 마하리시 같은 분, 크리슈나 혹은 라즈니시 같은 힌두교 스승들이 미국에서 락 아시람을 만들고 영적인 뭐 스승 역할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살펴보았습니다.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달라이라마, 또 탕 닉칸 같은 이 불교 수행자들의 연구에도 열심히 기웃거려봤는데 어디에도 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지막 선택은 죽음의 문턱에 스스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남자들은 마지막 길이 하나 있죠? 뭐예요? 예, 군대였습니다. 야, 군대 가자. 일단 군대 갔다 오자.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친 겁니다. 군대 가고 싶어 간 거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자살까지 생각했던 제가 군대 간 것은 살고 싶은 욕망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저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는데 당신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형제님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한 번도 떠나신 적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다 그 교회 다니시니까 담대 갈 수는 없잖아요. 왔는데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를 여기로 보내신, 돌려보내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를 다른 교회 안 보내시고 여기를 다시 보내셨어요? 그때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겠니? 당신께서 원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힘드신가 합니다. 외로우신가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으신 것도 합니다. 아마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떠나신 적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처럼 내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원하시지 원하신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그 길의 선배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경험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1: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 양식으로 존재하는데 그리스도, 성경,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믿음, 듣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하나님 더 알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간절하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찬송 시작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2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지혜 말씀 시편 8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흔들렸던 일이 있으셨나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마음이 변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도,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는 그 마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약속도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다시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현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피아오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듣고 왔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아멘. 미쁘신 하나님.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흔들렸던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리고 초롬의 찬양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는 선하사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며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8305님 아멘 보내주셨고요. 0778번님 아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5226번님께서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늘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제 삶에 역사하실지 기대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5226번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한곡 띄워드릴게요. 폴 발로쉐의 찬송가입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폴 발로쉐의 찬송가였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진에게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임마누엘 왕자는 용맹한 장군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맨 서울로 향했다. 신앙 장군이 전위에 서고 인내 장군이 후위를 맡았다. 나머지 세 장군과 군사들이 그 중간에 자리를 잡았다. 임마누엘 왕자는 병거를 타고 선봉에 섰다. 샤다이 왕을 깊이 사랑하고 맨솔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귀족들이 자원의 출정에 동참했다. 임마누엘 왕자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54대의 공성기와 12대의 투석기를 가져갔다. 이 무기들을 정중앙에 두고 행군했다. 왕자의 갑옷 역시 순금으로 만들어져 하늘의 태양처럼 광채가 났다. 임마누엘 왕자가 이끄는 대군이 우주를 지나 맨솔을 향해 행군하는 동안 그들의 갑옷에서는 빛이 났고 형형색색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렸다. 임마누엘 왕자의 군대는 마침내 맨솔에서 1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당도했다. 여기서 내 장군이 수경지에서 왕자를 맞으러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황 보고를 받았다. 이후 군대는 다시 맨소울로 향했다. 수경지의 군사들은 새로운 병력이 도착했음을 알고는 하늘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함성을 질렀다. 이 소리에 디아블루스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임마누엘 왕자의 군대는 지금까지 장군들이 성문 앞에만 진을 친 것과 달리 맨솔 주위를 완전히 포위하며 진을 쳤다. 왕의 군사들은 성벽 주위에 흙을 높이 쌓아 산을 올렸다. 한편에는 은의 산을, 다른 한편에는 공의 산을 쌓았다. 명백한 진리 언덕, 죄 없음 언덕 등 작은 둔덕도 몇 개 올렸다. 투석기 여러 대를 새로이 쌓은 산에 배치했다. 나머지는 맨솔 주변 몇몇 지대에 배치했다. 공성기 중 가장 큰 것으로 다섯 대를 괴문 공략을 위해 쌓은 경청산에 배치했다. 맨솔 주민들이 밖으로 나왔다가 성벽 바로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을 보았다. 맨솔 주변에 배치된 공성기와 투석기, 번쩍이는 갑옷과 나부끼는 깃발을 보자 그들의 마음은 불현듯 약해졌다. 현재의 방어 조치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왔는데 문득 그렇지 않다는 자각이 들기 시작했다. 맨소울을 포위한 후 선한 임마누엘 왕자는 은혜산에 배치한 황금 투석기 사이에 흰색 깃발을 걸게 했다. 그것은 첫째로 맨소울이 돌아온다면 여전히 은혜를 베풀 것임을 그들에게 알리고, 둘째로 맨소울이 계속 반역해 왕자가 맨소울을 파멸시켜야 할 경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였다. 맨소울에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사흘간 흰 깃발을 걸어두었다. 하지만 맨소울은 여전히 신경을 쓰지 않았고 임마누엘 왕자의 우호적 신호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왕자는 공의 산에 맹렬히 타오르는 용광로 문장에 그려진 심판 장군의 붉은 깃발을 걸어두라고 명했다. 붉은 깃발이 맨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바람에 휘날렸다. 그러나 그들은 흰 깃발이 걸려있을 때와 똑같이 반응했다. 그래도 왕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왕자는 부하들에게 세 개의 불타는 번개가 그려진 검은 깃발을 걸라고 명했다. 하지만 맨소울은 이전과 다름없이 냉담했다. 자비로도 심판으로도 맨솔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임마누엘 왕자는 맨솔을 더욱 긍휼히 여겼다. 맨솔 주민들의 이런 이상한 행동은 우리를 증오하거나 은밀히 우리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전쟁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나 전쟁 방법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공격 방법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수 디아볼루스와 전쟁을 하는 방식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왕자는 각 깃발이 상징하는 바와 깃발을 거는 행위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맨소울에 전언을 보냈다. 전령에게는 맨소울이 자비와 심판 중 무엇을 택할지 알아오라는 임무도 주어졌다. 그동안 맨소울은 빗장과 자물쇠로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0: 경비병을 두 배로 늘리고 정찰병을 중무장시켰다. 디아볼로스도 맨소울 주민들의 저항을 독려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았다. 맨소울은 임마누엘 왕자에게 이렇게 답했다.
1: 위대한 분이시여, 당신의 전령이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당신의 심판을 받으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의 법과 관습의 메인 존재로 당신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을 배제하고 화친을 하거나 전쟁을 하는 것은 우리 왕의 법과 정부, 대권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왕께 성벽으로 가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당신을 대하시라고 청하겠습니다. 선한 임마누엘 왕자는 이 답변을 듣고 맨소울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으며 폭군 디아볼루스의 사슬에 매인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깨닫고는 비통해했다. 주민들이 디아볼루스에게 임마누엘 왕자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자 디아볼루스는 불같이 화내는 척을 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두려움에 떨었다.
2: 내가 직접 성문으로 가서 합당한 답을 주겠다.
0: 디아볼루스는 입의 문으로 가서 임마누엘 왕자를 향해 맨소울 주민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했다.
3: 온 세상의 주인, 위대한 임마누엘 왕자여. 나는 당신을 알며 당신이 위대한 샤다이 왕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왜 나를 괴롭히고 내 것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왕자님도 잘 아시듯이 맨소울은 제 것입니다. 첫째, 제가 정복했으니 제 것입니다. 맨소울은 정직하게 싸워 정당하게 얻은 제 소유입니다. 강한 자에게서 먹이를 빼앗아 합당하게 잡은 포로까지 구해줘야 합니까? 둘째, 맨소울이 스스로 제게 굴복했으니 제 것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제게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게 충절을 맹세하고 공개적으로 저를 왕으로 택했습니다. 성을 제 손에 넘겨주고 맨소울의 모든 권력을 제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소울은 당신을 거부했습니다. 당신의 법과 당신의 이름,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대신 나의 법과 나의 이름, 나의 형상,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세웠습니다. 왕자님의 장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장군들의 촉구에 대한 회답으로 맨소울이 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거듭 표명했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왕자님과 왕자님의 부하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경멸과 모독, 조롱을 표했죠. 왕자님은 흠이 없는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시니 이곳을 떠나시고 내가 합당하게 받은 유산을 내버려 두십시오.
0: 디아볼루스는 자기만 아는 언어로 말했다. 그는 모든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을 그리 쉽게 유혹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그만 아는 언어는 칠흑구덩이 같은 지옥의 언어였다. 맨소울은 디아볼루스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가 임마누엘 왕자 앞에 섰을 때 움츠러드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디아볼루스가 말하는 내내 그가 천하무적의 막강한 세력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임마누엘 왕자에게 맨소울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동안에도 주민들은 누가 감히 그에게 맞서 싸우겠는가라고 하며 거인의 용맹함을 자랑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던 마음이 그 시간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그 과정, 그 광야를 기억하며

첫 곡은 김도연의 그 광야로 들으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길을 가는지도 몰랐고, 돌아보면 참 그때 힘들긴 했지만 그 시간 안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정리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놓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남겨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꿈 있는 자유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송명희와 친구들의 내 주님과 내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

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체리티 게일의 Amen, 테리 맥알몬의 Come Holy Spirit, 조나단 버틀러의 Love Never Fail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0385번님께서 예수전도단의 은혜로다 듣고 싶어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808번님께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시간을 뚫고, 잔치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겪는 병이 있지요. 중2병이라고도 합니다. 자아가 세워져가면서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 그래서 세상을 향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가지는 병이지요.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는 그때 그 어린 시절이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은 달라진 모습에 감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신앙의 삶도 비슷한 면이 있는 듯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어느 지점이 되면 자신의 신앙이 남다르다고 느끼기도 하니까요. 그때 자칫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비교하거나 또는 판단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어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조금씩 조금씩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으로 채워져가고 또 채워져가는 만큼 주님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음성으로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손영진이 부르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라고 말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자연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물질들도 많으면 또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세계지요. 그 주님의 세계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 더 깊이 임하신다라는 것, 생각하면 할수록 또 묵상하면 할수록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름답고 신실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또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웅재가 부른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손재석의 음성으로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4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

문자로부터 첫 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에덴의 찬양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피아 워십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사셨지만 자신을 지키시고 고난에 순종하심으로써 조금도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구주 예수로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음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것이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대제사장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물론 아론 대제사장의 혈통적인 율법적 반차가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열을 이어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요구, 아픔과 상처, 계획과 장래를 기도하는 기도자에 머물지 말고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이 바로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산 영의 예배를 원하시니, 그렇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심령으로 나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예, 내가 제사장으로 나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주 예수님, 말구유 같은 삶의 언저리에서도 나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팀룩워십의 찬양으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이어서 강중현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은 엘칸토 예술 중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노래.

엘칸토 예술 중창단의 찬양으로 주님이 주신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레이스토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끝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빌 게이더의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그리고 내시빌 프레이즈 심포니의 연주로 Friend of God, 주는 나의 친구 준비했습니다. 두 찬양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달빛 가스별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별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His Plan, 네, Miss You, Lord 들려드렸습니다. 아, 강중현의 달빛 가스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주일 이틀간 만나고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지, 또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들으시면서 또 정리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감사와 또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늦게 깨어 계신 분들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깨어 계신 분들 계신데, 그 일을 하고 계시든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으시든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 허락하신 찬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강중현의 염려하지 말라.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조수아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였습니다. 제가 이그 염려하지 말라 찬양 그 만들 때 작사 작곡은 오세광 목사님이 하셨고요. 제가 가창했는데 노래 불렀는데 녹음할 때 그 가사가 그 노래하면서 좀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입혀지는 느낌이 드는 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랫말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찬양이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서도 기르신다. 쓰고도 아니하는 드레베카 파포라. 어떻게 잘하는가?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조수아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언제 들어도 좋은 목소리, 언제 들어도 평안한 목소리죠. 조수아 자매의 찬양들도 참 좋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어떤 탤런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목소리죠. 근데 이 목소리가 어느 때는 참 마음에 안들 때도 되게 많아요. 제 목소리니까 특히 찬양했을 때아좀더잘 부를 걸 그런 생각도 있고 나는 이런 목소리 왜 없을까? 뭐 이런 생각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교만한 마음이더라고요. 주신 거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백들을 할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너무 큰 선물 같은 거죠.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좀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못하지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 일들로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곡의 찬양 들을까요? 김보규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오죠.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고 행복하며 자녀들이 건강한 복을 바라죠.

물론 이런 것들도 복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복일 뿐입니다. 영원한 복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생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땅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까지 구원받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보다 큰 복은 없고 큰 가치는 없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영생입니다.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가는 복된 생명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썩어 없어진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이며 영생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소망의 바다의 소망의 바다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얼마나 느끼고 계세요? 얼마나 실제로 느끼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우리를 발견할 때도 있죠. 오늘이 끝인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또 믿고 살아가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때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지식으로 믿으면서 내가 믿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서 실제가 돼야 되는 날이 필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죠. 그 실제가 된다는 것은 그 믿음이 그저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이 생을 마치면 이 생이 끝나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것은 그두 군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부르신 이유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 그런 삶의 결단까지 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점점 실제화가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기쁨과 승리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 아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의지하시고,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곡의 찬양 들을까요?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거기 있었다.

저번 주엔 주영훈, 이철규의 거기 있었다. 아, 너무 찬양에 위로가 되네요. 그쵸?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당신한테요.

강준일의 달빛과 수필은 24시간 보건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에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사연 방법을 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시면 바로 이제 방송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연과 신청곡을 말씀드리는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주일날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의 곡들을 보내드리고 있는 거죠. 네. 웬만하면 배달 사고 없이 다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공한시 41초에 5015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어요. 이어폰이 없어서 그냥 들어야 하네요. 하나님 저에게 이어폰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구야, 제가 참 들이지도 못하고 참 주실 줄로 믿습니다. 7282님, 네, 매번 듣지 못하지만 가끔씩이라도 찬양 들으며 주춤하려고 합니다. 취미로 작사하는데, 7282님, 계속해서 창작 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2526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군요. 8510님, 6월 20일 공한시 57분에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달빛 가스펠 매주 기다리는 애청자입니다. 목사님 따뜻하신 목소리와 좋은 찬양들 은혜의 멘트 너무너무 좋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며 손영진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탁드려요. 좋은 방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8510님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손영진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를 저는 못 찾아서 그래서 손영진 사모님의 다른 곡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다른 분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6282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샬롬. 예,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 마지막에 6282님께서 인사해 주셨어요. 6월 21일 01시 11초 5015님 안녕하세요. 요즘 여름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힘내세요. 네, 힘내십시오. 5015님 6282님 아멘 수고하십니다. 찬양 신청곡 다윗과 요나단 사랑의 손길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샬롬. 저도 샬롬. 5015님이 또 보내셨어요. 01시 51분에 이날 찬양의 선곡이 좋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선곡 너무 좋네요. 다 최애 곡이라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 왕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시죠? 6428님. 주가 일하시네 집중하는 예배 간구의 예배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온전히 하나님의 동행에서 참 평강의 은혜로 빛이 가득한 일상에 참 기쁨을 바랍니다. 아멘. 6428님은 진짜 짧게 기도문처럼 이렇게 끊어끊어 쓰시는데 되게 좋아요. 또다 알겠고. 네. 마이애미의 정오, 마이애미에서는 정오의 시간에 들으시는군요. 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신청곡이 두 분의 신청곡이 있는데요. 한 분의 신청곡이 두 곡이기 때문에 우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손길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이과 연원대의 사랑의 손길 이어서 손영진 사모님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들려드렸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준비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신청해주신 그 분의 8510님의 신청곡 제목에 맞는 찬양입니다. 나무에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무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달빛 가스펠에서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마지막 찬양은 송정미 사모님의 희망가 앨범 중에서 오 대한민국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가 있었던 그런 달이죠.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시 한번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이 찬양을 라이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많은 일들을 영상으로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감동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들으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벌써 6월의 마지막 자랑, 그 싱그러운 여름의 열기가 대지를 가득 채우는 토요일 아침 새벽입니다. 돌아보면은요, 올 한 해의 절반인 6월까지 참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뭐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때로는 또 예상치 못한 거센 비바람과 그 폭풍우를 만나서 마음 졸이던 날도 있으셨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거친 파도를 향해 늘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폭풍을 평정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그 파도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 배의 선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 새벽은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또 신뢰하면서 주님께 또 사랑한다 말씀드리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주님, 때로 내 삶에 거친 비바람이 불어오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가로막을 때 원망의 눈 대신 믿음의 눈을 들게 하소서. 폭풍 너머에서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오늘도 당당히 걸어가게 하소서. 네, 폭풍우 치는 날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2장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물이 있음을 알고 자기 아들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하고 꾸짖고 이어서 보라 내가 애굽에 곡물이 있다고 들었으니 너희는 그리로 내려가 거기서 우리의 먹을 것을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요셉의 형들 10명이 애굽에서 곡물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혹시라도 그에게 해가 임할까 봐 그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물을 사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내려갔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총리가 되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곡물을 팔고 있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서 몸을 낮추며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였다. 이에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보고 그들인 줄 알았으나 짐짓 그들에게 낯선 사람인 척하고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되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들은 우리는 가나안에서 량식을 사러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문득 요셉은 자신이 그들에게 관해 꾼 꿈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정탐꾼이며 너희가 온 것은 이 땅의 빈틈을 엿보려 합니다 라고 다그치었다. 그러자 그들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주여, 아니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다만 량식을 사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고 답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분명히 이 땅에 빈틈을 엿보려고 왔다 하고 다그치니 그들은 당신의 종들은 모두 열두 형제이며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지금 없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요셉이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정체를 드러냈으니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의 막내가 이리로 오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그러하여금 너희의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옥에 갇혀 있어 과연 너희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는 틀림없이 정탐꾼들이다. 그리고서 그가 그들을 모두 함께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이윽고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실은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만일 너희가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하나만 옥에 갇혀 있게 하고 너희는 가되 너희 집안의 기근을 해결할 양식을 가지고 가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이야기가 입증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향해 우리가 진정 우리 동생의 일로 벌을 받고 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였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끝내 그 일로 우리에게 화가 미쳤도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답하며 내가 너희에게 일찍이 그 아이를 건드려 범죄하지 말라라고 타이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끝내 들으려 하지 않더니 보라, 기어코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통역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가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붙잡아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다. 요셉이 명하되 그들의 자루를 곡물로 가득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로중에 필요한 량식을 그들에게 주도록 하니 그대로 행하여졌다. 그들이 자기들의 나귀에 곡물을 싣고서 그곳을 떠났다. 그들 중 하나가 숙소에서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자기의 자루를 풀고 보니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었다. 이에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내 돈이 도로 넣어졌소, 보시오, 그것이 내 자루에 그대로 있소 라고 말하니 그들의 심장이 내려앉았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서로 바라보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물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그 땅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 나라를 노리는 정탐꾼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우리가 그에게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며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두 형제로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나 하나는 지금 있지 않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과연 진실한 사람들인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니 너희의 형제 중 하나를 여기에 두어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너희는 너희 집안의 기근을 면해줄 양식을 가지고 가되 너희의 막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실한 사람이고 등탐꾼이 아닌 줄로 내가 알고서 너희 동생을 놓아줄 것이니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이 그 자루들을 비우면서 보니 각 사람의 돈꾸러미들이 그 자루 입구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그 돈꾸러미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윽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너희가 내게서 나의 아이들을 빼앗아 가도다. 요셉은 이미 없어졌고 시므온 또한 사라졌거늘 너희는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거스리는 도다 하고 말하였다. 루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뢰되 내가 그를 당신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러니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를 당신께로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그의 형이 이미 죽어 그만 홀로 남았거늘 너희가 가는 길에 그에게 불행이 닥치면 필경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픔을 입어서 무덤에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42장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환우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하시죠.
1: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저는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일남 이녀 중에 장녀

태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 4학년 되던 시점인 그때부터 식량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점점 어려워지다가 97년도, 98년도부터 굶기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굶어서 학교에 못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굶은 상태로 학교에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저도 뭐 그런 아이들 중에 한 아이였습니다. 양식이 언제 생길지 모르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굶어야 될지도 모르고 당시 저희는 우리가 배고프고 힘든 건 경제적 봉쇄를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먹지 못하다 보니 대부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또 면역력도 약했습니다. 이때 전염병이 한번 돌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파라티부스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시장에서 중국 약을 사서 먹고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머리가 정말 다 빠지더라고요. 무상치료라고는 하지만 병원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한번 전염병이 돌면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기니 걱정은 어른들만 하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들판에 나가서 풀을 캐든지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기든지 아니면 땔감을 마련하든지 여하튼 온 집안 식구가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먹고 살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꿈이라는 것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정말 사방팔방이 꽉 막혀서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절망의 날을 보내다가 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지 않을까? 왠지 저 하늘에 대고 이야기하면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신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푸념을 했습니다. 만약 저 하늘에 신이 있다면 저를 좀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저희 나이가 한 16살 정도 됐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98년도까지 북한에서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탈북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요, 그 북한 땅에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저를 찾으셨어요. 그 북한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탈북이라는 생각조차 못 해봤는데 탈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졸업하고 제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아버지가 일하시던 조선소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도 출근을 안 했습니다. 당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시장이나 역전 그리고 가정집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또 식량 구입하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잘 통제가 안 됐습니다. 저희 집도 가난한 조선소 노동자였고 그리고 생활이 많이 어려웠어요. 미공급이 시작이 되면서 집안에 팔 수 있는 것들을 다 헐값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식이 없을 땐 많이 굶기도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동네가 바닷가 동네였는데 제가 수산물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면서 저희 집은 더 이상 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요,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눈에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천만 있으면 장사를 좀 더 크게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시장에서 알게 된 한 아주머니를 통해서 중국에 가면 일주일만 일해도 돈을 여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농촌으로 장사를 좀 다녀오겠다고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생각은 저 혼자 일주일만 좀 고생하고 우리 온 가족이 잘 살 수만 있다면

이깟 고생 뭐가 됐으냐. 딱 일주일만 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탈북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중국에 건너가서 알게 됐지만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장에서 만났던 그 여자분이 그 중국 사람들이랑 짜고 일부러 저희들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인신매매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때 저희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시집을 가야 된대요. 야, 내 인생 망했구나. 정말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또 한 줄기 빛이라도 되어줄 것처럼 밤이 되면 빨갛게 들어오는 그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불빛은 뭐냐고. 십자가인데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딱 들었던 생각이요. 아, 북한에서 제가 찾았던 그 하나님, 그 신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막막한 나머지 알지 못하고 찾았는데 그 하늘신이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전도자를 못 만나서 한 번도 교회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동네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북한에 계시는 그 부모 형제를 생각하면서 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내 부모 형제가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추운 겨울이면 땔감이 없어서 얼어 죽는 일이 없도록, 또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약이 없어서 병사하는 일이 없도록, 또 강도들이 많은데 그 강도들을 만나지 않도록, 그리고 혹여라도 저 때문에 가족이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형식도 없는 기도였지만 그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를 위한 그 애끓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4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가 처음으로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중국에서 했던 그 부모 형제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 생각이 나니? 저는 솔직히 기도를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 부모님도 탈북에 성공하셔서 한국에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면 하여튼 계속 망하셨대요. 장사 미천도 다 없어지고 장마철에는 장사를 할 수 없어서 온 집안 식구가 며칠씩 굶은 상태로 힘이 없어서 장판에 다 누워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신기하게 저에게서 돈이 왔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혼자서 마실 줄도 모르는 술을 마시고, 차라리 때로는 기억 상실 중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제 뇌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위조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어서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까지 오는 여객선을 타고 제3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가능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꼭 가야 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대성공사이고 하나는 하나원입니다. 대성공사는 이 사람이 정말 탈북민이 맞는지 탈북민 신원을 확인하는 곳이고, 하나원은 한국 사회에 잘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기초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대성공사라는 곳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원에 들어와서도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제가 뭐 신앙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오직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성경을 못 봤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있습니다.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또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아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 저는 하나님은 신으로 믿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은 안 믿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와 제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도 달랐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다시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거친 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은 거센 바람 덕분이고요. 또 밤이 깊을수록 새벽 하늘의 별이 더 초롱초롱 빛난다는 사실을요. 혹시나 지금 물질의 문제로 또는 육신의 연약함과 자녀들의 걱정거리로 마음의 폭풍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고난은 결코 마침표가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그렇게 가는 쉼표일 뿐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나는 주님의 자녀다 라는 당당한 영적 자부심을 품고 미소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란듯이 이겨내고 유월의 푸른 나무처럼 청청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걸음을 제가 부족하지만 온 마음 다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또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다시는 못 올 그런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칼은 그저 날카롭게 무언가를 자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요리사에게 들리면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고요. 의사에게 들리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수술 도구가 되죠. 하지만 이 칼이 강도에게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달리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면 더없이 편한 탈 것이 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나 미치광이가 운전하면 술에 취한 사람이나 또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운전하면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고를 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지키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인지 또 뜨거운 열정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몰랐다고 하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마침내 깨우침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려던 무서운 열정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든 복음을 찾아가는 거룩한 열정이 되었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손에 복음이 들리우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신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다시금 그 생명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과 걸음과 그 노력이 복음의 선한 그 길목 위에서 바로 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구름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을이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을이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구름받아 나선 이 몸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이며 찬양의 가사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왕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천국 소망 가운데 오늘도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구주 예술을 더욱 사랑.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김사물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또 매일같이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어지고요. 찬양과 함께 토요일인 오늘은 북한을 위한 고향 북녘 땅을 위한 오늘의 기도.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인내의 최상은 미덕이라고 그랬죠. 인내를 가지지 못한 자는 지혜가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인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땅콩을 누가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백인이 아닌 흑인, 부커티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 학생이 땅콩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가 흑인들만 받는 학교를 알아가지고 수십 마일을 걸어서 그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는 이미 모집 정원이 차서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커티 워싱턴은 학교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에서 청소부로 기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어찌나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는지 대학 측에서 감동을 받고 그에게 입학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결과를 얻기 위해서 700번이나 실험을 했으나 또 실패했지만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기고 갔죠. 이로써 700번의 실험이 내가 아는 지식이나 방법이 성공적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고백을 하면서 800번이라도 아니 1000번이라도 연구를 해서 반드시 결과를 얻겠다고 하는 그 인내심 하나 때문에 부커티 워싱턴은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인내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콰이어의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연주 찬송 올려드리고요.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북한에서 온 형제가 올려드리는 기도 함께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재량으로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남과 북 관계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남과 북 관계를 녹여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성령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과 북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분열을 가져오는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사랑하며 화해를 도모하는 이들이 남과 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한반도 남과 북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 목소리였고요. 우리 기도를 도노마리아의 김동연 씨였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한반도 땅이 되기를 서로 연합하여 그 사랑을 나누는 남과 북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북에서 온 최홍 형제 목소리로 그 마음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있는데요. 내 주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가사가 있는 찬송과 연주 찬송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 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자 한자가 같은 남과 북의 오늘의 성경 구절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만물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그 사랑을 오늘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7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중국과 북한 하면 이 외화벌이를 이야기를 하면 보통 저희가 나누었던 뭐 수산물 공장이나 식당 네. 이런 곳들을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건설 관련이나.
1: 네.
0: 근데 이 외에도 혹시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1: 네.
0: 오늘 또 이 외에 외화벌이에 대해서 하나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1: 네. 중국의 딸기 농장에 북한 여성들이 투입되고 있다.
0: 딸기 농장이요?
1: 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1: 2023년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를 보면은 중국 랴오니성 동강 일대 딸기 농장에 20대 북한 여성 노동자가 있더라. 그리고 그게 숫자가 한 100명이더라.
0: 오.
1: 그래서 딸기 재배와 수확, 포장 작업까지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한 해외 취업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북한 노동자들은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일하러 나가는 구조가 아닌데요.
0: 네.
1: 그래서 임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 이를 강제노동 혹은 강제노동에 가까운 형태로 보고 있는 건데 갑자기 딸기 농장에서도 이 북한 노동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딸기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우리의 그 눈 속에, 우리의 이제 마음 속에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노동자의 노동력이 들어간, 이 강제 노동이 들어간 이 농산물이 중국 내 유통망을 거쳐 가공식품이나 혹은 디저트 재료, 우리가 네. 케이크 안에 있는 그런 디저트 재료로 쓰일 그쵸. 경우에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긴 사이에 강제 노동의 산물을 소비하게 될 수 있다.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게 딸기 농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짚어보고 싶은데
1: 네.
0: 보통 뭐 딸기 농장에서 일한다라고 하면 뭐 수확하는 일이나
1: 네.
0: 뭐 약을 주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1: 네. 저도 딸기 농사를 좀 지어봐서
0: 네.
1: 많은데요. 거의 한 20년 동안 딸기도 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기를 하려면
0: 네.
1: 거의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노동력을 좀 바쳐야 되는 건데 딸기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잘 크게. 그리고 수확철이 되면 거의 매일 딸기를 따야 돼요.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왜냐면 딸기가 진물이잖아요. 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따야 되겠네.
0: 네.
1: 그리고 이제 가져오면 박스에 담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먹을 때 보면 이쁘게 이렇게 가로 정렬,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0: 흠도 없어야 되고요.
1: 그렇죠. 그렇게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량에 싣는 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0: 네.
1: 그리고 딸기는 수확시가 되면 매우 빠르게 따서 선별하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상품 가치를 좌우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딸기 수확은 보통 12월부터 5월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이후에 딸기 따면 너무 물러져서 맛이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기에 농장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인건비가 오르고 이게 혹시 농촌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농장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북한 노동자들을 찾고 이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근데 이게 딸기 수확도 아까 말씀하신 뭐 12월부터 5월까지 집중되는 것처럼
1: 네.
0: 한철이잖아요.
1: 네네.
0: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보면 이 수확을 하고 나서
1: 네.
0: 물론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쉬어가.

0: 하는 기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1: 네.
0: 그렇다고 뭐이 기간에 북한 주민분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1: 그렇죠.
0: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이 많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0: 네.
1: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는 이 도문 지역, 그러니까 이 성이 다른 거잖아요. 저기 도문 지역은 지린성이고 여기 동강은 랴오닝성이었으니까 엄청 멀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지역의 의류 공장에서 일하다가 딸기 농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하나의 고정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과 수위에 따라서 다른 현장으로 계속적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딸기 수확철 보통 1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이게 딸기의 농번기라고 할수
0: 네.
1: 있겠죠. 이 시기에는 농장에 손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국 내 의류 공장이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딸기 농장에 투입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공장이나 다른 작업반으로 이동하는 시기인 거죠. 이게 노동자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관리 기관과 현지 업종의 현지 업체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더 어디가 돈을 많이 줬냐
0: 네.
1: 이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어디에서 일할지, 내가 얼마를 받을지, 언제 돌아갈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강제 노동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죠.
0: 그저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오라면 다시 이동해야 되는
1: 맞습니다.
0: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주민분들은 얼마를 받고, 또 받는 대로 그 손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가 그 손안에 들어가는 걸까요?
1: 그 딸기를 따본 입장에서는 딸기가 정말 그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일이긴 하거든요.
0: 아,
1: 왜냐면
0: 그래요.
1: 따면 딸수록 그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다라고
0: 네.
1: 볼수 있죠. 우리가 이제 시장 가서 딸기를 사면 정말 비싸잖아요.
0: 그쵸. 딸기 가격이 다른 과일에 비해서는
1: 네.
0: 비싸요.
1: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왜 딸기 선택했냐? 이게 특용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 이게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 네.
1: 저희도 누님도 많고 저도 이제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 딸기 때문에 다 가르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돈을 많이 벌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중국 농장주가 북한 노동자 1인당 월 3,500위안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 관리자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입금된 뒤 생활비와 이른바 충성 자금 등이 공제되고 일부만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라고 합니다.
0: 네.
1: 이 보도를 보면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돈이 1,500위안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 뭐 70, 80%가 떼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들어간 거인데 그래서 이 수치가 모두 현장에서 똑같이 적용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노동자 임금 중 상당 부분이 북한 당국이나 관리 조직에 흘러들어간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도 볼수 있죠.
0: 참 부조리한 부분도 많고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뭐 임금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임금뿐만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환경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희 뭐 이전 회차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한 노동자들이 환경을 거부하거나 뭐 어떤 그 자신의 선택권이 하나조차 없는 이렇게 조성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이게 국가 주도의 파업이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갑이 국가인 거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개인의 자유로운 취업이라기보다는 조직적 선발, 통제, 요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해외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특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족과 본인의 신분이 국가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이동의 자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감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딸기 농장도 당연히 숙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그리고
0: 네.
1: 딸기 딸때막 옮기고 주로 옮겨가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 올라와서 그 포장 작업을 하고 옮기는 작업도 하고 그 끝나면 딱 어디 공간에서

0: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어떤 그 강연회 이런 것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사상 강연회 이런 것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네. 하는 거죠. 당연히 뭐 휴대전화 사용이라든지 이동, 외출, 대화, 상대까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당연히 어렵죠. 자유롭게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신고했다가 북한으로 송환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일하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거부권이 거의 없는 상태, 아예 말할 수 없는 기회조차 없는 그런 상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 네, 딸기라는 게 딸기 그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네.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저희가 케이크나 빵이나 뭐 과자나 뭐 다양하게 또 사용이 되잖아요. 네. 그만큼 유통망이 상당하다는 걸 텐데 이게 북한 주민들의 그 노동력에 있어서의 대북 제재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게 이른바 이제 공급망 문제 이런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한국의 뉴스를 잠깐 보시자면 그 딸기 농장이 딸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해외에서 싼 딸기를 사와서 제과점들이.
1: 네.
0: 거기 이제 케이크에 싼 딸기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 아.
0: 비싸게 생산된 한국의 제품은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딸기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잖아요. 생과일로 팔리기도 하지만 케이크, 빵, 잼, 음료수, 아이스크림, 디저트 재료 정말 폭넓게 사용합니다. 중국산 딸기, 딸기 가공품. 이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식품 제조와 유통망으로 들어갈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공급망이 정말 복잡하다는 점인데 소비자가 빵집에서 딸기를 살 때 그 딸기가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지 네. 알기는 어렵습니다. 딸기 뭐 냉동 딸기나 딸기 퓨레, 뭐 잼, 시럽 이거 다 가공 단계를 거치면 원산지와 생산 과정은 더욱더 불투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제과점, 뭐 카페, 식품회사, 대형마트의 공급망으로 들어갈 가능성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생크림 올라져 있는 그 딸기가 북한 노동자가 생산하는
1: 네.
0: 강제 노동에 따라서 생산된 그 제품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1: 이미 뭐 먹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북한에서 재배하고 유통된 딸기들을.
0: 당연하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제노동이라는 걸 문제를 계속 취재하고 들여다보면서
1: 네.
0: 수산물을 먹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요.
1: 아.
0: 이게 그 마트에서 하면 아 이게 북한 노동자분들이 가공에 손질해서 만든 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1: 네.
0: 그 문제가 좀 계속 아 이게 좀 마음이 좀 힘든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1: 이게 그래도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또 정확히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부터 해야 된다라는
1: 네.
0: 생각입니다. 딸기, 수산물, 의류, 가공식품처럼 일상적인 상품을 통해 가공 노동의 결과물이 세계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케이크 한 조각, 빵 하나, 냉동 과일 제품 하나가 어떤 공급망을 거쳤는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1: 네.
0: 그러니까 기업은 원료 공급망을 점검해야 되고 정부는 북한 노동자 사용 가능성인 상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 여기에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 이 현장 정보를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혹은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한 가지 거죠.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딸기가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그 딸기가 어떤 손을 거쳐 하는지 물어야 된다. 값싼 상품 뒤에 감춰진 강제 노동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1: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걸음걸음을 바로 알고 또 바로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고 진실을 외면치 않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어느 교회 멋진 올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신사가 그 성당 앞을 지났는데 그 큰 이제 웅장한 성당이에요. 올겐 소리가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이프 오르간 그 연주가 엉망이야 엉망. 음도 안 맞고 화음도 안 맞고 너무 엉망이라서 이 신사가 안타까워가지고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성당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웅장한 그 성당의 강당에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이 쫙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한 노인이 앉아가지고

0: 연출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노인은 그 성당을 관리하는 분이었어요. 이제 이 신사가 다가가서, 아, 선생님, 제가 한번 연주하고 싶은데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이보시오, 이거 아무나 연주하는 거 아니오. 이 파이프 오르간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연주하고 있는 이 곡은 그 유명한 멘델스존의 유명한 작품이라고,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오 하고 거절을 합니다. 이 신사는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저한테 연주할 기회를 주세요. 아주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그 노인이 할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했어요. 이제 그 신사가 딱 앉아가지고 파이프 오르간을 쫙 그 멘델스존 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이 노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진 연주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노인이 묻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누구시오? 예, 제가 이 곡을 작곡한 멘델스존입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주인이, 오늘 오르간이 주인을 만나니까, 이 곡이 주인을 만나니까 온 세상이 환해지고 모든 음이 다 살아나는구려. 주인을 만나니까 온 세상이 환해지고 음이 다 살아나는구려. 여러분,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만날수록 온 세상이 환해지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모든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된다 말이에요. 예? 예. 마귀가 망쳐놓은 내 인생, 내가 나를 엉망으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내 인생 멈추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우연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오늘 이 시대 여기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 목숨 바치신 그 주님,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도록 하실 때,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가 주님께 내 몸과 마음과 생애를 드릴 때 내 인생은 환히 빛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라고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쭈그러들고 있습니까? 왜 인생이 꼬이고 왜 인생이 뒤죽박죽이 됩니까? 내가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망친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창세전부터 향한 계획이 있다. 복된 계획, 사랑의 계획, 내가 그걸 이루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주인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주인을 만나고 그 주님께 나를 드릴 때, 주님 품에 안길수록, 주님께 내 생애를 바칠수록, 헌신할수록 내 인생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20도, 신의주와 광주, 목포가 19도, 평양과 개성, 대전과 부산, 여수가 18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춘천, 강릉, 포항이 17도, 함흥과 대구가 16도, 강계가 12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개성과 대전, 광주가 31도,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30도로 보이고요. 강계 29도, 함흥 28도, 해산과 여수, 목포가 27도, 강릉과 포항이 26도, 부산과 제주가 25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유지되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집니다.

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회복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요. 다른 이들과 감사함으로 나누며 함께 누릴 때 진정한 기쁨과 흘러넘치는 사랑이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내용은의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유아 스페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를 마감하며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세겜의 언약 곧 여호수아의 고별설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고백, 이 설교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상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를 다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었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의 시간이었다. 수많은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셨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패배가 아닌 승리를 주셨다. 아모리를 물리치고 모압을 물리치고 발락의 저주를 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매 순간 분처를 회고하며 아주 중요한 한 메시지를 이렇게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제가 살아온 삶의 모든 환경과 내용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에 대비해 보기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마 약속하셨던 말씀. 네가 내일 감당하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이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격, 감사를 어쩌면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한계를 당연히 넘을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라고요? 우리가 훌륭해서라고요?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대비되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모든 대비되는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미래와 장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끝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깊이 느끼지 못한 채 헐떡거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장 소중한 날이며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이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항상 기억합니다.

0: 면서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충만히 받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5821번님,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또 다짐을 하는 그런 기도와 또 삶,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요. 오늘 우리 삶의 도전이 되는 새로운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용은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깊은

꿈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시편 116편 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사망에서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새 찬송가 모두 29장 성도여 다 함께 통합 찬송가 새 찬송가 모두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사랑의 교회 김은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열게 하신 주님께서 새 하루에 걸맞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북한 땅에서 같은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찬송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과

0: 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0: 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세 번째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의 시간으로 순종이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였을 때에 순종함으로 많은 고기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찢어진 그물을 통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기적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경을 통하여서는 끊임없이 순종의 모습과 순종을 통한 기적 그리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순종이 어떤 것이며, 또한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순종은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순종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것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정의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될 핵심적 두 가지의 요소는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그 말씀에 따른 순종되어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폭풍과 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라, 와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말씀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에 정의를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리는 정의, 그리고 그 정의를 붙잡고 그 삶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렇게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린 것,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된 거야 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6장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의 가장 끝장 끝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니 복음의 진수의 결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잠언서 8장 3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여러분, 주님에게

죽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이 성경의 문입니다. 또한 문설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것이 문설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삶, 바로 그들이 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인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60억 개의 세포를 움직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길을 가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순종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의 명령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 여러분 베드로는 그물 던지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물 던지는 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어넣어, 그리고 이 물을 연인에게 갖다 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그 쉬운 일을 언제 해야 되느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갑자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 나 그건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나는 못해요 라고 얘기할 때에 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물 던지는 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을 떠다 주는 것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못하게 한다는 고백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가장 쉬운 것을 어쩌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키는 일들이 가장 어려울 때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역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능력이 없었을 때와 능력이 있었을 때, 그리고 주님에게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비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사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간략하게 27절을 기록했는데요. 그의 딸의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함에. 그런데 이 2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이스라엘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27절과 28절은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시간적 텀이 있는데 27절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고 28절에는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분명 다른 걸 아시죠?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내쫓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러니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순종되어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의 능력이 없으니까 어쩌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순종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는데 안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안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되는 그 일을

0: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쩌면 자기의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는 강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안 돼요 안 돼요, 첫 술에 배가 안 불러져요. 근데 그 배불러지지 않은 그 일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강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강성하게 된 다음에, 강성하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가난한 족속을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쫓아내지 아니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힘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그런데 힘이 생기니까 자기의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뭘 내쫓아 일시키자, 우리 종 필요하잖아, 종으로 부려먹으면 되지, 그리고 쫓아내지 마, 뭐 같이 더불어 사는 거지, 뭐 그거 해야 돼. 자기의 능력이 생기니까 불순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걸까요? 어쩌면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려 하지만 쫓아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끊임없이 쫓아내려 할 때에 강성해지는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강성함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쉬운 일들을, 어쩌면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나는 못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순종이 열매를 맺는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79장, 새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통합찬송가 379장, 새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One, two, three, four.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여러 부서에서 봉사합니다. 각자가 몸담고 있는 부서에서 열심과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저는 올해 성찬팀으로 섬기고 있어서 지난주에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떡과 보혈인 포도주를 준비하며 다시금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귀한 성찬에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참여하시기 소망합니다. 첫 찬양은 김요한의 나의 죄를 씻기는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귀한 보혈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다음 곡은 손양진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김수아 강영원의 주 음성 외에는 진아의 죽게 가까이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더 많은 시간 기도드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곡은 나대양 워십밴드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풍파 속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찬양 선교단의 그 이름 들려드리겠습니다.

0: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앞에 중앙교회 신연파 목사님입니다.
1: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존중하고 창조하신 만물을 아끼고 잘 가꿀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전통을 잘 지켜가는 신앙의 가정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4: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3: 오래전 한 선교사가 인도의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수 없다고 느낀 그녀는 홀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0: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한 뒤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이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필요하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아리의 법칙인 것이죠. 목사님, 주님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하게 아니, 됩니다.
1: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예. 테레사 수녀가 예. 하루는 기차를 타고 자기 목적지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인도에 캘카다에 가서 거기는 사람이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으니까 그들을 가서 돌봐주고 그들이 죽을 때 장례식도 치러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한 2년 동안 준비는 했지만은 그때 기도가 거기 갈 때 성경 하나 하고 찬송가 하고 입은 수녀옷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옷이 떨어지면 난 어디서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고 오늘 어디서 잠을 잘지도 모르고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캘카다로 가겠습니다. 그게 테레사 수녀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레사를 통해서 그 수녀원의 고아원 양로원 도와줄 수 있는 게 100군데가 시작됐죠. 예. 그리고 노벨상까지 탄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주는 거죠.
0: 아멘. 저희도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기에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 함께 하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강원도 동해감리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서동식 장로입니다. 지금은 강원도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3: 그래, 거기서 오실래니까 어저께 서울 오셔서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오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3: 이야, 참 대단한 정성이네요. 그러면 동해에 운영위원님 몇 사람이나 돼요?
2: 한 20명 정도 됩니다. 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또 계속 이제 그 운영위원을 모집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3: 그렇죠?
2: 예상이 됩니다.
3: 이번에 원주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두 사람 오셨어요?
2: 다섯 명이 이번에
3: 오셨죠? 일어났었습니다. 좋았죠?
2: 굉장히 좋았습니다.
3: 뭐가 좋았어요?
2: 일단은 뭐 전국에서 모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다양한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3: 그렇죠? 네. 호떡도 잡수 보셨어요?
2: 호떡 정말 맛있습니다.
3: 그 호떡 하신 분이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어요. 제가 수거값하고 자료값은 드릴게요. 아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 모금해서
0: 캄보디아.
3: 예, 거기 드리고 나머지 이제 한 100만 원은 그 수거한 사람들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호떡 먹고 싶어서 다음에도 또 호떡 하러 올 것 같아요.
0: 네, 그분께서 모금 방송 때 통장에 53만 원 있었는데 3만 원만 대고 50만 원을 전부 보내셔서 인연이 됐습니다.
2: 들었습니다.
0: 그러셨죠. 이 강원 극동방송과는 언제부터 함께하게 되셨어요?
2: 대략 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원래는 전파 선교사로 이제 뭐 만 원씩 시작했다가 한 5만 원까지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 직전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같이 좀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그때는 뭐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그 결정이 굉장히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극동방송 사역이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2: 극동방송 사역은 제가 좋은 거는 뭐냐면 다른 선교지나 이런 데는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물론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 북한이나 이런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방송 선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저희들은 이제 영동권이다 보니까 방송국이 처음에 이제 속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녘 땅으로 전파되는 이 강원 극동 방송의 그 방송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뭐 전파 선교사나 운영위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람도 있고 좋습니다.
0: 이게 또 접경 지역이니까 그게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3: 교회 직분도 받으셨을 텐데 장로님이요?
2: 네, 장로입니다.
3: 또 사모님은?
2: 지금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사모님 고향도 동해?
2: 네, 동해입니다.
3: 또 장로님 고향도 동해. 그러면 어디서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2: 동해가 이제 북평 지역하고 묵호 지역이 합쳐서 동해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북평이 이제 친정이고 저는 묵호고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청년 이제 동해 감리교회 청년 회장을 하고 이제

0: 내려놓고 있는데 초교파 초년 모임이 생겼어요. 각종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그랬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고문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뭐 청년이 고문이냐. 그래서 일단은 뭐 부탁하니까 가보겠다 해서 나갔는데 그때 초교파 그 모임의 회계를 맡고 있는 게 집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1: 근데 그때 그럼 사모님도 예수 믿고,
0: 네.
1: 그 동해 쪽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0: 사실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동해
1: 그렇죠.
0: 쪽이.
1: 예.
0: 그래서 예.
1: 토속 종교가 있고,
0: 그렇습니다. 네.
1: 또
0: 바닷가로.
1: 바닷가니까,
0: 예.
1: 뭐 용왕님도 믿고 뭐 그런 게 많을 텐데,
0: 그렇습니다.
1: 언제서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0: 제가 예수 믿은 거는 뭐이 교회 한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처음으로 발을 디뎠는데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 거는 6학년 때 우연한 기회로 저희들이 그 유치원을 같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놀이터 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5명이 놀러 갔다가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저를 부르더니 교회 좀 나올 생각 있냐고 했던 그말 한마디에 제가 동해교회에 추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거의 끊임없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2: 교회 놀이터도 참 중요하네요.
0: 굉장히 그때 잘돼 있었거든요.
2: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0: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재무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는 교회학교 교사로 한 30년 있었고요. 찬양대랑 성가대 봉사도 한 30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성가대는 아직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1: 그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0: 그 가스펠은 그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을 그 찬양
1: 네.
0: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그
2: 아,
0: 찬양하고
2: 네.
0: 찬송가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예그 노래 예
2: 네,
0: 그
2: 크고
0: 굉장히
2: 놀라운
0: 좋아하고 있어요.
2: 평화가
1: 제가 뭐 그거를
2: 333장.
1: 좀 찾아서 좀 방송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럼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좋아하시는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우리 장로님이 네. 또 큰 병을 앓으셨다는데 그게 뭐예요?
2: 2018년도에 네. 대장암을 네, 알았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가족력이 있어서
0: 네. 네,
2: 아버님, 어머님, 뭐 큰누님, 큰형님 이제 저까지 이제 2018년도에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아, 대장암 사기라고 진단을 이렇게 내려서 이제 수술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일 정도만 입원했던 것 같아요.
0: 예.
2: 전이 된 곳이 한 곳이 없다고.
0: 할렐루야.
2: 그래서
0: 네,
2: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이렇게
1: 지금 뭐 건강해 네. 보이시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 우리 장로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교회고 방송국 일이고 아마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를 갚게 되는데 사실 거긴 저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 운영위원 한다는 게 힘들죠. 아, 네. 근데 거기서 또 어린이 합창단도 몇 명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 네네.
1: 예. 그래서 언젠가는 저 한번 아마 나라사랑 축제를
2: 네.
1: 동해 가서 한번 해야 돼요. 아. 애들이 한 700명 돼요.
2: 아.
1: 그래서 동해 어느, 뭐 보통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해요.
2: 네.
1: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걸 한번 생각하셔서 동해 운영위원이 이제 올해는 익산하고 여수를 가게 돼요.
2: 네네네.
1: 700명이.
2: 네.
1: 그게 다 자비량이로 가니까
2: 그렇죠.
1: 저 거기 한번 시장님한테 이거 나라사랑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2: 네.
1: 한번 격려를 해드릴게.
2: 네네.
1: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2: 네, 알겠습니다.
1: 운영위원들이 힘날 거예요.
2: 네, 그렇죠.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극동방송 운영위원님은 그래도 운영위원장 있을 때 뭐 하나 해야지. 예. 그럼 이제 동해 삼척 교회가 몇 개나 돼요?
2: 동해 삼척에 초교파로 한다 그러면 한 그래도 한 200에서 300개 정도 큰
1: 그리고
2: 교회가 많습니다.
1: 해군 부대도 있고.
2: 네. 일함대.
1: 육군 부대도 있고.
2: 네, 그렇습니다.
1: 그 다 뭐 군인들도 와서 참석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너무 잘해요. 나라사랑 축제를. 그래서 여기 오신 김에 내년도에 우리가 거기서 하고 싶다. 뭐 지금 어디 계획된 데는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는데 아마 삼척 동해 거기 어디 체육관이 있을 거예요.
2: 네. 네네.
1: 거기서 하면은요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 많이 와요. 꽉 찰 거예요. 그럼 다시 동해 운영위원들이 살 거예요.
2: 네, 그렇게.
1: 제가 거기 한번 그때 갔을 때

0: 총리된 사람이 포럼을 한번 했죠.
1: 네.
0: 예. 그것도 또 이번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도 한번
1: 네.
0: 해요.
1: 우리 강릉에서 뵀습니다. 예.
2: 네. 네. 나라사랑 축제 보시면 찬양을 또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장로님께서도 찬양을 통한 특별한 간증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1: 아, 제가 워낙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금도 사실은 그 찬양 때문에 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학생 시절에는 자존감이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성격이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노래였습니다.
2: 예.
1: 네, 노래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찬송가를 끝까지 부를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한 6개월을 기도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2: 사모함이 있으셨네요.
1: 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학생 성가대를 섬겨야 되는데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성기수 없어서 제가 한 6개월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찬송가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7년만 하나님 주시면 제가 이 교회에서 평생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2: 너무 놀라운데요. 네. 그럼 갑자기 노래했는데 찬양이 잘 나오던가요?
1: 갑자기 그런 건 아니라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예. 또 목소리도 조금씩 조금씩 예, 그 키
0: 아니 제가 예, 우리 PD들 들어 야 찬송가 많이 내보내 말 안 예. 들어요? 찬송가 많이 내보내 네. 그러니까 PD들이 이렇게 찬송가로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네. 엄청 많은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찬송가 많이 내보내 찬송가 많이 내보내라 이제 양현민 아나운서는 아마 많이 내보낼 거예요, 앞으로.
2: 많이 내보내겠습니다.
0: 그런데 네. 지금 그동안에 생업은 뭐를 하셨어요?
1: 생업은 제가 원래 전공은 토목계열인데 지금은 세무회계 쪽 업무를 한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에 보면 이제 회계 사무실에 이제 사무장으로 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이렇게 회계 쪽 일을 하시다 보면 샘에 밝아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하시면 헌금도 많이 내실 때도 있고, 네. 뭐 그럴 때 아까운 마음이나 이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1: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깝다는 생각은 예, 안 해봤습니다. 왜냐면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난 그런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물질에 얽매이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2: 예. 네. 아프셨던 때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싶은데 네. 아까 대장암 4기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도 이렇게 치료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네.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1: 아,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제 50이 안 된 나이거든요. 그때 18년인데 이제 49쯤 됐을 나이에 하나님 정말 50까지는 저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고,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래서 그런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죠.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전의를 하게 되면 이게 항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 일주일을 검사를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하더니 어떻게 전이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2: 할렐루야. 네,
1: 이곳은 뭐 항암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수술 회복되면 내려가셔서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0: 그래서
1: 예, 와서 바로 이제 거의 생활을 바로 했던 것 같아요.
2: 네. 네. 이제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이 환우들이 많으신데 네. 이 말씀을 듣고 많이 희망을 네.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네.
2: 네.
1: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 아멘.
1: 그렇지 못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신 것 같아요.
2: 아멘입니다.
0: 그 치료의 하나님.
1: 네.
0: 역사의 하나님.
1: 네, 믿습니다.
0: 그러니까 아마 동해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셨네요.
1: 아,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네, 이제 하나님한테 봉사해야 되겠네요.
1: 네.
2: 네. 네, 잠시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샬롬.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과 동물과 식물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잘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타협하지 않는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답게 살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 옥기 집사 올림.
0: 많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하고 싶습니다.
2: 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늘 했듯이 평범한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또 직장에서도 늘 복음적인 그런 사역들을 삶을 통해서 할수 있게 하나님 늘 지켜주세요라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말씀 나누시면서도 은혜가 되셨는지 눈빛이 촉촉해지셨는데, 앞으로도

0: 주님 은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1: 감사합니다.
0: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2: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나는 생각하다가 동해, 삼척 그쪽에 한번 나라사랑 축제를 사실 강원도는 옛날 옛날에 한번 속초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소규모.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700명이 가서 노래를 부를 텐데요. 엄청 대형이지만은 애들이 찬송 부르고 민요도 부르고 거기 특별한 노래들이 있으면 그거 외워가지고 불러요. 그럼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8월에 13, 14 이틀 중에 하루를 내서서 사모님하고 와서 보심 찬양대 좋아하신, 찬양을 좋아하신다니까. 한번 와서 보시고 내년에 우리 삼척 동에서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좋은
1: 하여튼
2: 기회예요.
1: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한번 내려가서 보고 내년에도 우리가 한번 할수 있게. 동해 쪽에는 또 그런 문화 행사가 이 다른 지역보다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네,
2: 박사님. 아마
0: 장로님.
2: 제가 보기에는 좋은
1: 네,
2: 계기가
1: 좋은
2: 될
1: 계기가
2: 거예요.
1: 될것 같습니다.
0: 장로님 앞으로도 사역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권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여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6월 한 달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달로 보내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잘 지켰나요? 며칠 전에는 6.25 전쟁을 기억하는 날이었지요. 우리 민족이 서로 미워하고 다퉜던, 그리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하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방금 찬양으로 들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을 말해요. 성령의 열매는 나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예수님이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아홉 가지 중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을 본받고 따르는 사랑을 말해요. 두 번째는 희락, 즉 기쁨이에요. 즐거운 일이 생겨서 기쁜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지요.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견디고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지요. 다섯 번째는 자비예요.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푸는 성품이지요. 여섯째는 양선이에요. 착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지요. 일곱 번째 충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말해요. 온유는 여덟 번째 열매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포용하는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고,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인 절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스스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모두 맺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날마다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찬양을 부르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Children 어린이 찬양으로 I've got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 노아워십의 감사해요 성령님입니다.

0: 안녕의 사람을 만나요.
1: 나는 엘리사예요. 나는 나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갔음을 보았지요. 불말과 불병거가 스승님과 나를 갈라놓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웠어요. 그 이후 내가 여리고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곳 물이 나빠 농사짓기 어렵다.

0: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지며 하나님께서 물을 고치셨다고 말했죠. 여리고의 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리고의 물이 좋은 물로 고쳐졌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은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잇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었어요. 흥분되고 감사했지요. 그런 후 내가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가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거칠었고 나를 아주 괴롭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에게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1: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2: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가는 길에 불량한 무리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비아냥대며 조롱했어요.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빗대어 너도 올라가 봐!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 사라져버려! 이런 뜻이 담겨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말이었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권위자로 세워주신 분들을 조롱하거나 비아냥대거나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친구들은 없나요? 부모님이 부르면 못 들은 채 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가지는 않았나요? 선생님에 대해 수근수근하거나 조롱하고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선생님을 대하며 선생님을 낮춰보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 여러분의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지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자로 세워주신 분들에는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 선생님,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 그리고 경찰관, 소방관이 있어요. 또 있을까요? 학교 보안관 아저씨는요? 학교 급식실에서 여러분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조리사님은요?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요. 맞아요. 모두 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워주신 권위자예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세요. 공손하게 대하세요. 친절하게 대하세요.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셨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아냥댔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지자인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또 엘리사를 선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끔찍한 죄예요. 그 죄의 결과는 분명해요. 결국 그 불량한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암곰 두 마리에 찍혀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은 그날 42명의 아이가 죽었다고 말씀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어린이 친구들, 엘리사 선지자를 비아냥대며 조롱한 불량한 아이들은 그들이 엘리사의 권위에, 엘리야의 권위에, 우리의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한 끔찍한 죄의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세요.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공손하게 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권위자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공손히 대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돌이키세요.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변화되도록 반드시 도우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된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감사하거나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권위자에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존중하지 않았던 여리고성의 어린이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어느 곳이든 여러분의 권위자는 꼭 계시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권위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순종의 고백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닝 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해외 나가서 기차를 잘못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일본에서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도쿄에서 근교 도시로 간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잘못한 걸 아는 순간 기차 문이 닫히고 그냥 출발해 버린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완전 반대 방향이면 어쩌지 하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쯤 일본인 여학생이 한국말로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 청년이 차장님에게 열심히 통역해 준 덕분에 따로 비용을 내지 않고도 또 무사히 환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승역까지 갈 때 마음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그리고 다음 기차를 탈 때까지 플랫폼에서 같이 기다려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참 친절하죠? 기차를 타고 생각해보니 이 청년이 베푼 친절이 꼭 복음을 전하는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기차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일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기차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목적지로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려면요. 이 청년처럼 다정한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어디서 언제 내려서 또 어떤 기차로 몇 시에 갈아타야 되는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지요.

오늘 아침 낯선 땅에서 길잡이가 되어준 그 청년을 떠올리면서 다니엘서 13장 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오늘도 복음의 가이드가 되는 복된 날 되시길 응원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출발하겠습니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네, 옹기장의 찬양 메들리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일본에서 잘못된 기차를 탄 이야기 하면서 모닝브레이즈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 그 일본인 청년이 마냥 다정한데 착한데 정작 기차 정보를 잘 모르고 잘못 또 알려줬다면 저는 다시 길을 헤맸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비슷하겠죠? 우리가 전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넘어서 예수님이라는 정확한 방향을 짚어줄 때 진리의 힘이 더 나타나겠죠? 오늘 하루 길을 잃고 서성이는 누군가에게 다정하고 똑똑한 길잡이가 되는 날 되시길 응원합니다. 바리톤 홍성선의 내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리고 박신학 화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아들의 반란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은 시편 27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하여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한용재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소프라노 황은경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세상이 팍팍하고 어둡다 하지만 묵묵히 제자리에서 주변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다정한 분들이 참 많죠. 오늘 하루 거창한 일은 아니더라도 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밤하늘에 조용히 빛나는 별처럼 말입니다.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 찬양 함께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2: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며 가정의 식탁 문화가 회복되고 성경적인 가정을 이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먹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보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도 소개해드리는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도 또 함께 나누는 식탁도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방송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소감이나 느낀 점, 어디서 누구와 듣고 계신지, 또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